0: 소파에 누워서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좀 나눠주시기 바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준코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1320님이 사연 주셨네요. 차디, 작년에 프로포즈 받았다고 사연 보내고 선물로 디퓨저 세트 받았는데요. 신혼집에 입주하고 디퓨저를 거실에 놨는데 남편이 디퓨저가 너무 고급스럽고 향기가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디한테 선물 받았다고 말했더니 아니 치킨도 반마리밖에 안 주는 분이 디퓨저를 이렇게 큰 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크크. 아니야, 치킨만 반마리 주시는 거야. 건강 생각해서 원래 통 크신 분이야 하고 열심히 제가 차디 편을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뭐 통이 크다고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치킨은 그냥 여러분 뭐 한 마리 다 드셔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런 맛이구나 이 정도 그냥 맛보기로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 보는 내내 뭐 중간에 일어서서 나올 수도 없고 또 이 경기는 또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야구는 그러니까 참 생일을 참 힘들게 보내셨네요. 날도 더운데 그죠? 네. 지났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자, 직관적인

이 자동차 안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강아지가 연신 경적을 울려서 화제입니다. 이날 잉글랜드의 한 상가 앞에서 차량 경적이 계속 울렸고요. 빵빵 소리가 멈추지 않자 상점 주인과 행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차량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아지였고요. 주인이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차에서 기다리던 강아지가 슬슬 시간이 늦어지자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핸들에 앞발을 올린 채 계속 경적을 울린 건데 이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던 강아지는 이 가게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온 주인을 보고 나서야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조수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화난 운전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화난 개가 앉아있더라. 주인을 보고 나니 멈춘 걸 보니 주인을 보고

인사 담당자들 역시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사 담당자의 90% 이상은 성공적인 중고거래 판매 경험이 이 지원자의 기업가 정신과 주도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요. 또 중고거래 판매 경험이 비즈니스 감각을 보여준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이 직장에서 이 활용 가능한 실무 기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내 마켓 온도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땐가? 확실히 중고거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긴 하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고거래 경험이 스펙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월요일 아침 일상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준세, 차디가 보내주는 세금 아니고요. 차디가 보내주는 새우도 아닙니다. 차디가 보내주는 세안제 세트. 예, 여러분들 뭐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니까 청결 유지하시라고 넉넉하게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세트가 무슨 의미이신지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잔뜩 갑니다. 1382님, 형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사장님이 휴가 일정을 안 알려주신다고 사연 보냈었는데요. 아, 그 사연 기억납니다. 원성이 아주 자자했어요. 예, 게시판에서도 그걸 들으신 건지 저부터 먼저 다녀오라고 하셔서 저 지금 강원도 삼척에 와 있습니다. 하하. 아, 잘 됐네. 9시에 오픈하는 브런치 맛집에 와서 브런치 먹으며 형님 목소리 듣고 있는데 분위기에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형님 목소리에 취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여기 이제 삼취, 삼합, 음식, 분위기, 음악 앨범, 네, 이렇게 취하는 삼취 느낌으로 가고 계시구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멋지네.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바다인가요? 오른쪽으로 약간 좀 소나무 숲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부럽네요. 에, 브런치 그 계란 관련 요리인 것 같은데 햄도 보이고 커피 젤 앞에 있고 부럽습니다. 저 삼척 진짜 좋아해요. 삼척이 아 굉장히 이국적,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국적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예, 앞뒤가 안 맞지 않는데 한국적인데 이국적이야.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너무 맑아요. 예, 아직까지도 그런 너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동해안 예전의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삼척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삼척 좋아요. 좋은 곳에 계시는군요. 아, 즐기다 오세요. 박상우 씨, 형님 저는 조선소에서 늘 잘 듣고 있다고 소개된 청취자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 오늘부로 반장됐어요. 살짝 떨리면서 부담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조선소에서 그때 사연 주셨었는데 부장이 되셨, 아, 반장이 되셨군요. 에, 아유, 그래요. 이제 약간 그 수뇌부? 지도부 쪽에 수뇌부 계열 쪽으로 이제 속하시는 거잖아요. 반장이면은. 에. 역시 세안제 세트 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서 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늘 이런 뭐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접하는 조선소의 풍경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반면에 그리고 이 더울 때 상당히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이 더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가 세안제 세트 보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장님. 박반장님이네. 그러니까 이제 박상호 씨. 박반장님. 박반장님.

옆에 있던 과장님께서 음악 앨범 들어? 하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과장님도 애청자시래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 독수한동에서 과장님과 같이 듣고 있어요. 독수한동 소리 질러 하셨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음악 앨범으로 하나가 되는 네. 이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지금 듣고 계시죠? 저희가 세안제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많은 양이 가니까 서로 나눠서 나눠서 이용하시죠. 독산동에서 과장님과 듣고 계신 6097님 사연이었습니다.

했는데 다시 사연을 주셨네요. 차디 봄비수예요. 주말에 에어컨 밑에서 뒹굴뒹굴 방송 못 들은 거 쭉 복습하고 왔습니다. 살짝 질려서 외도 중이라고 카페 댓글 단 거 소개해 주신 것도 들었어요. 저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뭐 우리 이런 패턴의 사연들도 다 소개해드립니다. 예, 왜 사고 있어요, 그것도. 예, 저희의 그 사실은 뭐 치부까지는 아니지만, 예. 아, 또 떠나신 분들 계시구나 이런 사람도 소개해드리니까 또 듣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7680님, 형님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최근 거래처에서 발주 의뢰한 제품 외에 서비스 제품을 쓱 넣어주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고 들어와서 밑에만 세척하고. 아, 그래요.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수박 들고는 이제 안 까보시는 거 잘 아시죠, 이제? 예. 그쵸. 불독 멘션의 좋아요 듣고 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6185님인데요. 차디, 제가 방문 열다가 문 모서리에 발이 찧어서 이것이 쏙 빠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아시잖아요. 문 모서리에 발 찧었을 때 그 고통. 근데 그런 절 남편은 무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같이 아파하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괜찮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왜 무표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프다고 하면 제가 반응을 안 해줘서 똑같이 복수하는 거래요.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다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문 모서리에 발이 찧어서 쏙 빠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톱, 2번 눈물, 3번 앞니, 4번 어깨.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양념 간장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노래는요, 조트리오의 눈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아세요? 폭염에 요즘 고장난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소래터널 안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장수 부근부터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서강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대교 부근부터 정체고요.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하남 쪽에 올림픽대로 노량진 부근에서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동작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1: 대체 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세상 느린 모터보트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재미가 있나? 그러면 1907님 주말에 딸이랑 단둘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여기저기 핫플레이스를 검색해 보여주는데요. 딸이 오 좋다 하면서도 왠지 이런 데는 남자친구랑 가고 싶다 하는 것 같은 눈빛인 건 기분 탓이겠죠? 딸아 엄마도 사랑해줘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 멋있게 또 전설을 남기셨군요. 전설을 남기셨어 이 상황에서.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팬심을 얻어가는 거지 뭐. 예. 멋집니다. 네. 아 바버라 스트라이샌드와 베이비페이스의 에버그린 듣고 옵니다.

과일이니까. 예. 우리한테는 약간 뭐 오이 뭐 이런 개념이겠네. 인도네시아가 뭐 용과가. 근데 저는 용과가 뭐 특별한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뭐 특유의 식감이 있잖아요. 식감이 참 묘한 매력이 있죠. 3659님은요.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들려드렸습니다. 아, 자, 이번 주까지 휴가인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름 휴가 때 갔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였습니까? 또 아니면 최악이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여도 좋고요. 또는 너무 좋았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좋았건 싫었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지들이 있죠. 그리고 뭐 지역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 어떤 상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짜인 콩 이용 가능하고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 통해서 한강 유람선 탑승권을 드릴 겁니다. 자, 보이스맨의 I'll Make Love to You 0731님이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보라카이. 예. 김지현 씨, 전 몽골이요. 장이 튼튼하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몽골 가서 유목민들이 먹는 고기 먹었다가 장염으로 3주 동안 7kg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가고 싶어요.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어요. 아, 푸른 초원이 너무 좋았고 날씨도 더운데 습도가 없어서 엄청 시원했거든요. 하셨습니다. 아, 몽골. 네.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드시는 방법이 있죠. 뭐 큰 뭐 이런 약간 무슨 스테인리스 통 같은 데다가 그 빨갛게 달군 돌을 넣어서 거기다 같이 고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 아이들이 스팀과 뭐 돌의 뜨거운 열로 이제 익혀지는, 그리고 별다른 양념을 안 하고 그냥 그걸 드시더라고요. 뭐 염소 고기도 그렇고 양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맛에는 조금 비릴 수도 있고, 예, 고기 냄새가 좀 너무 좀 강하게 육향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뭐 그렇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푸른 초원, 야, 거기서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는데 진짜, 예, 잠시 잠깐 징기스칸이 된 느낌, 예, 기억이 나요. 예. 그랬는데 너무 제 자신이 막 너무 훌륭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원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같이 갔던 일행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진을 보니까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움츠리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랑 실제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푸른 초원과 또 해지고 난 다음에 별들, 와, 쏟아지는 별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뭐 안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아, 0330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대를 품고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요. 가족들 선물이랑 친구들, 지인들 선물도 신나게 사고 SNS에 올릴 사진도 잔뜩 찍고 신나게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다녀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올리지도 못하고 다녀왔다고 말도 못하고 아직도 그 사진과 선물들은 제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코로나라서. 그때만 이제 코로나 막 그 심각하게 막 시작되기 직전에 다녀오셨구나. 어, 그래요. 근데 뭐, 그, 다들 뭐 그걸 이해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네. 근데 뭐,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정말 그게 오래전도 아닌데 우리가 벌써 잊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누가 감기, 집안, 어, 식구들 중에 감기 걸리면 방 안에 가두고 막 이랬었잖아요, 우리. 음식 그냥 쓱 넣어주고. 예, 기억나십니까? 어딜 가든 항상 뭐 이렇게 손 세척하고. 아, 7106님. 거제도 갔다가 외도 유람선은 꼭 타자 했는데요. 1시 반 배를 운 좋게 예약했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눈 떠보니까 1시 40분 매표소로 달려가서 사정사정해서 3시 배를 다시 예약해줬는데 그 잠깐 사이에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으로 결항이 됐어요. 너무 아쉽고 허망했었어요.

0: 아주 좋아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네,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정경혜 씨가요. 케빈 해리스의 Feels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는데 청해 주신 곡이었죠.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지로 향하는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화도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 쪽의 어려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쪽 이천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두 개 차로가 차단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 구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입니다. 수산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오상성님이 주셨습니다. 데프리카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9488님 익산 아니죠? 예, 익프리카. 아, 아스팔트 끓어요. 이진주님 아침부터 32도 서울이 서프리카 아닌가요? 자, 전국 각지에서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예, 아우성인데요. 정작 아프리카, 예, 아디스아바바는 오늘 낮 최고 23도 23도라고 합니다. 야, 뭐야 이거.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버텨야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놓고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노래입니다. 식스센스.

0: 예, 너무너무 더운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저 건강 더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예,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양산 쓰고 다니시고, 예,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쓰러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제발 좀, 예, 제발 좀, 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예, 좀 조심하시고, 혼자 일하지 마시고, 좀 누가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8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이분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예, 이분 정말 뵙고 싶었고, 이분의 노래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설이죠. 36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구창모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골매의 우리 구창모 씨. 리드 보컬이죠. 예. 라이브까지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36년 만에 나오셨지만, 예.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고, 리허설 할 때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오, 예. 역시, 하늘이 주신 그런 또 보이스를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창모 씨한테 궁금한 점, 추억, 스몰 인연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밖에 우리 구창모 형님 팬들 오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아이들 못지않은데, 예. 미안해요. 더운데 죄송합니다. 예, 예. 한 시간짜리니까 그만큼 돼요. 아시겠죠? 예, 더우신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광고 듣고 구창모 형님 모시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잠깐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관심이 없어요.
1: 아, 예, 예, 예. 그 우리 저 구창모 선배님이 예, 7080 때는 거의 BTS 블랙핑크였어요. 더했지, 더했지. 더했지. 아,
0: 너무 과찬이십니다.
1: 그때 혹시 9081 이런 거 기억나요?
0: 아, 그렇죠.
1: 그 이제 여의도에서 막 사람들
0: 예,
1: 막
0: 그럼요. 진짜 예, 예.
1: 한 진짜 한 20만 명 있어. 아, 20만 예. 명 맞나? 한 10만.
0: 9081. 거의 그 여의도 광장이 다 찼으니까.
1: 그때 막 노래하고 그런 기억나세요?
0: 그렇죠. 예.
1: 그 난리가 났었죠.
0: 9081에 관련된 노래도 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를 배철수 오빠 같이.
1: 그 예. 위에서 노래 때 난리 났잖아요, 진짜. 거의 예. 거의 BTS예요, BTS. 예, 예. 야, 수려한 외모로 귀공자 황태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0: 아, 그것도 뭐 제 입으로 대답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1: 그러면 형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누가 얘기해 그러면 예, 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고
0: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1: 예 예 제가 또 좋아하는 어제 녹화가 끝났는데 이승철 형님도 네. 조용필 구창모 박남정 사이 있으면 자기가 저 장신이라고 승철이 형님
0: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승철이가 뭐 자기가 얼마나 크거든.
1: 승철이 형 진짜 웃겨요. 예, 얼마나 웃기신 재미난 분이신데요. 예, 예. 야, 당시 이제 뭐 좀 뭐 예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0: 네.
1: 당시에는 이제 가요계를 넘어가지고 예능, 광고, 영화 쪽도 좀.
0: 예, 아, 영화 협회 회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배우 협회.
1: 오~
0: 그 협회 회원이 안 되면요,
1: 예.
0: 영화 촬영을 못 한대요.
1: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협회비를 내야 되는군요. 예. 영화 몇 편 정도 하셨어요?
0: 세 편 했습니다.
1: 와, 주연했죠, 주연.
0: 주연도 했고요.
1: 흥행 어땠어요, 흥행?
0: 흥행은 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1: 잘 됐어요?
0: 왜 그러냐면은
1: 예, 예.
0: 그 당시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인기 절정이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예.
0: 저희 팬들은 다 구경을
1: 그치, 거의 온 국민이 팬이었으니까. 예. 아, 예, 예. 당연히 손익 분기점은 넘었고.
0: 그렇죠.
1: 그 영화로도 돈을 좀 버셨나요?
0: 저희는 그때
1: 많든 적든
0: 사실은 뭐 돈을 출연료를 받고 했으니까 아, 그 돈 번 거죠.
1: 출연료를 받고 했으니까
0: 지금 출연료하고 비교하면 뭐 형편 없지만
1: 그래요. 그래. 그때 저기 배철수 형님도 나오셨어요?
0: 그럼요.
1: 어.
0: 우리 여섯 명이 다 나왔습니다.
1: 그럼
0: 송골매
1: 일단 제가 뭐 두 분만 좀 이름을 기억해도 죄송하고요.
0: 야, 괜찮습니다. 예.
1: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래야 이게 기사가 나거든.
0: 인기가 누가 맞냐로 예. 가늠을 할 수는 없고요.
1: 예.
0: 구분이 돼요. 배철수를
1: 식으로?
0: 좋아하는 팬분과
1: 예.
0: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의
1: 예.
0: 캐릭터가 달려요. 배철수하고 나하고 다르듯이.
1: 어떤 캐릭터예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철수의 성격이나 외모나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예, 예.
0: 비슷해요.
1: 배철수 형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분 계셨어요?
0: 예, 그럼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1: 예전에는 좀 머리도 더 기르시고 막 그랬잖아요.
0: 아, 더부룩하고 한 열흘 저 머리 안 감은 것처럼 그랬는데
1: 스타일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0: 배철수 씨한테도 그 얘기를 직접 대놓고 했는데
1: 뭐라고?
0: 이제 우린 서로 이제 말을 안 놓거든요. 배철수 이 인간 당신 좋아하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한다.
1: 그렇지.
0: 그래서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1: 근데 형님은 스타일이 있잖아.
0: 네.
1: 형님은 약간 귀공자 같고.
0: 아이, 그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1: 그러니까 부활로 얘기하면 김태원하고 이승철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0: 아니, 그래도 네. 저 각자의 그 저 개성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그럼요. 예. 아. 그래서 누가 더 많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고.
0: 그렇죠. 예.
1: 예.

0: 몰랐죠.
1: 저는 진짜 형님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예. 뒷부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앞에서 한번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가수를 하다가 왜 갑자기 관뒀어요? 어디 외국 가셨죠?
0: 아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 방송이 7박 8일 해야 돼요.
1: 그걸 줄여도 안 돼요.
0: 줄여도 안 돼요.
1: 왜요?
0: 아 그러니까 사연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1: 철수 형 싸운 거예요?
0: 아 싸우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배철수 씨하고 나오고 저그 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절친이에요 서로.
1: 아 둘이 네. 친구예요?
0: 네, 서로 욕도 하지만 아주 친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거의.
0: 그러니까 허물 없이 예. 싫은 얘기나 좋은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1: 예,
0: 사이.
1: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나서 지금 한 몇 년 됐죠 지금까지?
0: 78년도 처음 만났으니까요. 48년 됐죠.
1: 나 8살 때 만나셨네.
0: 어, 그래요?
1: 예, 예, 예.
0: 78년도가 8살 때예요?
1: 제 70년생이에요.
0: 어우, 예, 예. 어리셨구나.
1: 아이고, 무슨 말. 어디 가면 저도 입 닦고 지갑 열어야 돼요. 예, 예.
0: 어쨌든 배철수 씨하고는 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1: 그러면 둘이 어떻게 만났어? 만나기를. 딱 만났는데 서로 얼굴 보고 뭐라 그랬어요?
0: 78년도에 예. 옛날 이제 전신 TBC죠. 동양방송 예, 예, 예, 예. 해변가요제 예. 서로 나갔다가 네.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게 78년도 7월 22일이에요.
1: 그러니까 나가서 연포에서. 거기 나가서 네. 각자 나간 거 아니야?
0: 그렇죠. 각자 나가죠. 그 배철수 씨는
1: 결과 어떻게 됐어요?
0: 제가 우수 상태고 배철수 씨는 인기 상태고 저마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1: 형님이 인기상 받고 네. 철수 형이 형님이 우수상 받고 예, 예. 그때 그럼 대단한 누구였어요?
0: 한양대 왕영은 씨가 있는 저기 진검다리.
1: 아 진검다리. 예. 아 진검다리.
0: 여름이란 노래로.
1: 얼핏.
0: 예예.
1: 나나나나 여름이 예. 오면 그런가요?
0: 예.
1: 오늘 날짜.
0: 그렇죠.
1: 아 여름은 다 젊음의 계절. 이거구나.
0: 여름은 야, 이런 거지.
1: 나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0: 야. 대단하십니다.
1: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이랑 이제 철수 형이랑 만나신 거예요?
0: 네, 그렇죠. 처음 만났죠.
1: 그 처음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했어요?
0: 아 처음에는 얘기하는 건 이제 예선이 있었잖아요. 에, 에, 에. 서로 저 그 5층이었었는데 그 동양방송 5층이었었는데 에. 예선으로 이제 가다가 에. 복도에 다들 앉아 있었어요. 대기하는 데가 따로 없고 그냥 복도에 쭉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웬 네 명이 예. 장발 네 명이 예. 한 열흘은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아이고. 머리 떡져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1: 그래,
0: 웬 거지들이 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죠.
1: 몇 분 줬어요 이렇게?
0: 아 주죠.

0: 짜릿했구나.
1: 짜릿했죠. 아.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것도 왜 달라 보이냐면요.
0: 멋있지.
1: 드럼을 치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0: 철수 형님 진짜 멋있어요.
1: 예, 네, 진짜 멋있어요.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본 거야.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상 받고 내려와서.
1: 왜 그러냐면 78년대 이제 대학 팀으로 네. 출전을 했다가 그 학교 팀 동아리거든요. 활주로도 그렇고 저희 블랙 테트라도 그렇고 후배들한테 다 물려줘야 되죠.
0: 예.
1: 그러면서 79년도에서부터 이제 음악을 같이 하자 이제 몇 번 상의하다가 배철수 씨가 나를 감동시켰잖아요.
0: 뭐 어떻게 빨리 빨리 해주세요 노래들.
1: 나는 이제 음악 안 하겠다고 형, 설악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0: 형님이?
1: 네.
0: 보통 음악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
1: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탈.
0: 보통 요즘은 나 음악 안 해. 나 미국 갈 거. 보통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설악산으로 들어갔대. 자연인으로.
1: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르니까.
0: 너무 웃겨. 너무 웃겨.
1: 그러니까 그것도 시외 버스 타고 5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0: 5시간.
1: 근데 거기를 나를 찾아왔어요.
0: 음악 안 하겠다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너무 웃겨. 그걸 거기다 철수 형님이 찾아온 거야?
1: 거길 찾아왔어요.
0: 거의 철수 형님은 자연인이었을 거야, 자연인.
1: 그러니까 와가지고 첫 마디가 네. 여기 왜 있는 거래서 공부로 왔죠. 그랬더니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음악 하자고.
0: 아 이제 거의 네. 나이도 비슷한 거 아니까.
1: 네.
0: 그랬구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부에서 노래를 좀 들었으면 하니까 네. 형님 노래 한 곡 좀 저 원래 형님 노래 안 하면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1: 난 네네.
0: 라이브로 듣고 싶었거든.
1: 네네.
0: 한 곡 한번 저 옛날 생각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1: 좋죠, 좋죠.
0: 어떤 노래 주실래요?
1: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예. 사랑해 주신 예. 오늘날의 구창모를 만들어 주신 예. 어쩌다 마주친
0: 그대. 아 좋아.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형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네요. 아 이제 먹던 거라서 예, 예, 괜찮아요. 내 건데 그
2: 목이 마르기 때문에.
0: 예 알겠어. 아까 그럼 물을 드셔야지. 자. 구창모 형님의 노래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래. 박수와 함성은 정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노래, 목소리가 예전이랑 비슷하네요. 예.
0: 아, 그래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목걸이... 근데 이 시간에 네. 이 오전에 참 노래 부른다는 게 가수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예, 맞아요.
0: 내가 박명숙 씨 프로니까 예. 정말 열심히 오늘 새벽부터 예, 예. 일어나서 예, 예. 띠띠기 하고 몸 예. 풀고 왔습니다.
1: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안 하시면 저도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0: 예, 그 예. 얘기 들었습니다.
1: 라이브 안 하면 뭐로 모셔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뭐.
0: 문자, 가수가 라이브를 해야죠.
1: 그럼요. 문자, 네. 문자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5966님이 네. 아,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꽉 차있냐. 네. 83년생 아니냐. 목소리는 정말 그대로다. 예, 이 노래 아,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불러야 돼요.
0: 예, 그죠? 감사합니다.
1: 예, 예, 뭐 여기다 뭐 비브라 틀려가지고 바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트로트가 아니니까. 예, 딱딱 끊어서.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1부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예. 우리 예. 창무용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4: 자, 우리 구창모 형님과 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또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더운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5: 예. 그러게요. 예, 예. 다음에는 이렇게 좀 차양막도 좀 해주고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4: 아니 그냥 나오지 마세요 형님. 예, 예. 안 나오시면 저럴 일 없잖아요.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아, 오늘 저 나오신 이유 중에 이제 뭐 우리 팬서비스 노래도 해주셨지만 네. 솔로 앨범이 나오셨다고요.
5: 예, 36년이 아니고 37년 만에 예, 앨범을 예. 냈습니다.
4: 아, 그래요. 예. 왜 그걸 늘리세요? 만으로 하면 36년인데.
5: 아니죠. 89년.

0: 이슈로 좀 미뤄졌다고요?
1: 아, 그때 마침 제가 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0: 허리 다쳤어요?
1: 예,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0: 어, 무엇이 더 다쳤대 또? 조심하시지.
1: 골프 치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0: 그러면 이제
1: 예, 9월 예. 9일 날 원래 발매 예정이었었는데 네, 네, 네, 네. 자연적으로 늘어졌죠.
0: 9월 9일 날 발매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구창 물어서?
1: 아니,
0: 구창 물어서.
1: 어, 맞아요. 예. 그 발매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예, 예. 아, 저희들이 회의 결과 정했는데 9월 네. 9일이 좋겠다 그래서
0: 아, 구창 보니까
1: 예. 그래가지고
0: 그것도 괜찮네
1: 구구시대로 맞췄다가 예, 예, 예. 못했습니다.
0: 이번에 CD랑 LP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를 하셨다면서요?
1: 네.
0: 예.
1: 네.
0: 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1: 알려줬다고 배철수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했는데 그 배철수 씨하고 똑같이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0: 예, 예.
1: 그래 CD, LP 거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0: 뭘 또 넣어?
1: USB요.
0: 아 USB까지?
1: 예.
0: 예. 아 철수 형이 뭐라고 그래요?
1: 어 그랬더니 뭐라고 잘했다고 그러죠. 어,
0: 잘했다고 그러고 예 예. 더블 타이틀 곡이에요, 그죠?
1: 예.
0: 또 다시 마주친 그대. 어 이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니야 이거?
1: 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오마주한 노래입니다.
0: 그 어쩌다 마주치니까 또 다시 마주친 이거예요?
1: 그 뭐 그런 거고 비슷하게 나가지만 조금 이제 음악 형태는 다릅니다. 멜로디가.
0: 아 제가 들어볼 거예요.
1: 예예. 예.
0: 어쩌다 마주친 또 다시 마주친.
1: 그럼 박명수 씨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 내가
0: 뭐요?
1: 이 상이 큽니다.
0: 예, 예, 예.
1: 이거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똑같은 데가 두 군데 나와요.
0: 찾아낼게요. 형님.
1: 네, 찾아내십시오.
0: 형님 저도 음악 하고 네. 음악
1: 알겠습니다.
0: 배워요 지금.
1: 예.
0: 아 지구별의 연인은 뭐예요? 지구별의 연인.
1: 지구별의 연인은 이건우 씨 작사인데요.
0: 네네.
1: 아 아주 애틋한 사랑 얘기예요.
0: 어,
1: 나는 너 없이는 좀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예. 영원히 그대와 함께

0: 매일 빠지죠.
1: 원래 가수분들은 목소리 때문에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0: 술 담배 끊은 저 이것도 저희 배철수 씨 덕분인데 배철수 씨가 저보다 한 3, 4년 먼저 술 담배 끊었고 그 뒤를 이어서
1: 늦게 끊었구나. 저도, 네, 늦게 저도. 끊었구나.
0: 근데 벌써 이제 한 16년 됐습니다. 네. 배철수 씨가 20년 됐고요.
1: 16년 가서 봐. 철수 형님이 나이 여쭤봐도 실례 아닌가? 몇 년?
0: 네. 뭐요?
1: 한 65, 60, 70 되셨나?
0: 아, 50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그 열정은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돼요. 예. 그렇게 끝까지 저, 뭐, 본인의 어떤 그, 탤런트를, 예, 버리지 않고, 예, 계속 살려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박명수 씨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열정 없이는요. 예, 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들면서.
1: 창모 형님도 그렇고, 송골모.
0: 괜찮은데, 송골모. 골모 형.
1: 그 창모 때문에 송골모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형님들이 그래도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즐겁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기가 막히죠, 그냥.
0: 예, 제일 좋죠.
1: 20대 때 같죠, 그냥.
0: 아, 느낌이. 그럼요.
1: 예, 예, 예. 예.
0: 젊음이 그래. 따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무대 위가
1: 예, 무대 위에 있을 때는 구창모는 예. 20대예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신곡을 한번 들어봅시다.
0: 네.
1: 예, 예. 또다시 마주친 그대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오마주인데 네. 비슷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예. 노래 주세요. 1, 2.

0: 밤 마주친 그대요 거기하고.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연주예요. 거기 마주친 그대 나올 때 둠답 둠답 둠답 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마주친 그대 거기.
1: 아니 둠답 둠답 둠답 이 베이스 솔로가 똑같아.
0: 우는 우는 우 이건 아니에요?
1: 아 우도 맞춰 그것까지입니다.
0: 그죠 그죠. 그냥 거의 마주잖아요. 예. 예. 아유, 저
1: 맞추셨어요.
0: 저도
1: 제가 선물 준비해 가지고 이따
0: 아니,
1: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아니 괜찮아요. 예 예. 야, 좋은데. 어, 여기도 우 나오네요. 뭐, 네. 안현신 님도 알아냈어, 지금. 우. 알아냈어, 네. 알아냈어, 알아냈어. 베이스. 아! 야, 송금자 님이 역시, 네. 예, 금자 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이름, 금자 이름 요새 이름 잘 안 쓰거든요. 금자, 야우! 금자 님이 베이스 뚱땅, 뚱땅, 뚱땅, 우, 여기.
1: 예, 아, 찾아, 어, 딱 찾으셨네요.
0: 찾아주셨어요.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아, 2023년. KBS 설대 기획 송골매 콘서트를 보고 저희 엄마 진짜 우셨대요. 아, 예. 추석 때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고. 예. 예, 예.
1: 그건 그때 저도 어, 공연하다가 노래하다 울컥한 적도 있는데
0: 예, 예.
1: 어, 조금 좀 뭐라 그러나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객석에서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예. 옛날 뭐, 예. 뭔가 마음은 옛날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김성형님이 이건 이제 준 거예요.
1: 예?
0: 구창모님 중동아시아 가서 재벌 뺨치게 버릇하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라고.
1: 중동아시아는 없고요. 중앙아시아입니다.
0: 중앙아시아죠. 예, 예,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는 없고요. 예, 예.
1: 뭐
0: 뺨치게 버릇.

0: 네, 노래는.
1: 그렇죠. 노래를 제가 사업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 2, 3년만 하면 돈도 벌고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김포공항입니다. 예, 김포공항에서 예. 매일 이렇게 V자 그리면서 내려오는 생각만 했거든요.
0: 근데 해본 게 아니죠.
1: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죠. 계속 발목 잡히고. 예.

0: 우리 또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네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예. 노래하겠습니다.
1: 또다시 마주친 그대 예. 예. 신곡입니다. 여러분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님 건강 잃지 마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목소리 그대로 좀 유지하셔서 네. 오랫동안 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최혜정님, 박초연님, 그리고 윤성년님 정말 힐링됐습니다. 예, 10년 동안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사람 박보검이랑 뭐예요 그러면? 아, 그 정도 저도 좋았어요. 예, 구창모 형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죠. 희나리 들으면서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다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로 못 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의하류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이유인데요. 한강대교 쪽으로 25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정릉램프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홍제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보니까 원룸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분기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양양 쪽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정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천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인

0: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8월 3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아, 8월이 원래 매년 기억이 안 나요. 작년 8월도 이렇게 더웠나? 작년 8월은 원래 이렇게 더운 날씨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금방 시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건가? 아, 내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부품이 드디어 다 소모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실내 온도를 내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김나영님께서 양산이 40도가 넘었어요. 이제 더위가 서울로 갈 텐데 미리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저 양보할게요. 제발 더위야 오지마. 그니까요. 40도가 웬 말입니까? 40도면 그 밖에다가 큰 냄비에 그냥 물 받아놓고 그 밀봉해 가지고 고기 넣어놓으면 수비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쵸? 따로 요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강나리님께서 폴디 혹시 양프리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대프리카는 옛말입니다. 그니까요. 양산. 양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양산이 덥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일까? 아니면 양산은 이만큼 더운이니까 너네는 그만큼 위로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일까 싶을 정도로 양산 덥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안연신님께서 그러니까요. 계속 푹푹 삼켜지는 느낌의 이 무더위 숨이 턱턱 막혀요. 녹네요. 더위에.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주말에 이제 오리고기집에 다녀왔어요. 근데 오리고기집인데 숯불 오리고기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커다란 에어컨이 막 계속 빵빵 틀어져 있는데도 아내가 29도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막 온 가족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먹었어요. 아, 진짜 여기 너무 덥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그럼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안 굽는데 매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는 밥도 안 넘어갈 것 같고 뭔가 프랑스 막 이쪽 생각하면 와인 같은 거 많이 마실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와인 마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장세정님께서 폴디 셔츠 이쁘네요. 폴디 셔츠 같은 모양의 돗자리 깔고 그늘에서 쉬고 싶네요. 은행 갔다 들어가는 중인데 몸이 녹아내려요. 제가 오늘 빨간색과 흰색의 아주 작은 체크 셔츠를 반팔 셔츠를 입고 왔어요. 네, 약간 뭐랄까 이거를 근데 구매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좀 오래된 셔츠인데 해변가나 그런 휴양지에서 꼭 입어야지 생각하면서 샀던 건데 제가 네 서울에서 이걸 입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휴양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여기가 지금 태양볕의 해변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네, 정미정님께서 아버님이랑 남편이 야외에서 현장일도 하는데 너무 더워서 걱정이에요. 쿨토시, 얼음물, 마스크, 모자, 안전화, 조끼 다 해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이게 쿨토시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열기를 좀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쿨토시가 에어컨은 아니니까요.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사람 걸어다니는 인도 있죠. 인도 평탄화 작업을 새로 하는 공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보면서 아 저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라는 걱정부터 제가 먼저 되더라고요. 꼭 이 가족분들 안전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713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폴디 친오빠와 택배 친오빠와 택배 배송 중입니다. 날씨 진짜 너무 덥네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꼭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안부를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챙겨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더위를 식혀버릴 시원한 노래들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7692번님께서 제 친구가 대구에 와서 하는 말이 별로 안 덥네. 살짝 자존심 상했어요. 아, 우리 더운 걸로 이렇게 자존심 부려야 되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 내가 있는 곳이 제일 덥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으신 거죠? 문명호님께서 여기 김해인데 수돗물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외기 온도가 46도 찍었어요. 와우. 46도면 거기 위에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계란 후라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튀겨질 것 같은데. 아하.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네. 뭔가 시원한 물로 이렇게 좀 더위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아하. 0645번님께서 너무 더운데 포기할 수 없는 산책, 강아지 카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집사는 시원한 아아 마시고 우리 보리는 친구랑 미팅 중입니다 하면서 강아지 두 마리 약간 인조잔디 위에서 놀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여기가 실내인 거죠 지금? 실외인가? 실외일까요? 약간 실내 같기도 하고 실외 같기도 하고. 강아지들은 이렇게 뛰어놀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털이 많은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더 더울 것도 같은데 어떻게 버티려나 모르겠어요. 네, 종종 걸어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강아지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안아주고 뭐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고. 걔네들은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강아지를 요즘에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부럽다고 해야 될까. 6635번님께서 폴디, 우리는 폴킴의 가야광장 들으며 속초 가고 있어요.

맛집, 뭐 레시피, 나만 알고 있는 히든 뭐 킥 이런 거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덴탈 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무더운데 입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김미정님께서 천민지님의 신청곡, 김미정님 그리고 천민지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가광문화센터 쿠킹클래스 시작해볼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다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닭볶음탕 맛집 원두땡인데요. 닭도 크고 파랑 양파가 많이 들어가 국물도 달큰 매콤해서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파주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에도 나온 집이래요. 저 혼자 소주 3병 비웠습니다. 네, 소주를 3병이나 먹을 거면 토종닭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지만 이렇게 놀러 가서는 먹어줘야죠. 오,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시스타의 아이스웨어 듣고 왔습니다. 최소연님께서 좀 전에 사연 보내셨죠. 우와 사연 나오니 엄마가 신기하대요. 감사해요. 어머니 잘 들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저는 물론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라디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18

간장 설탕 국수 알아요? 방학이라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시원한 냉수에 간장 설탕 섞어서 얼음 동동 띄우고 국수 삶아 주셨어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는 처음 들어보기는 하는데 약간 되게 담백한 약간 맛간장에다가 맛간장 육수에다가 이렇게 소면 넣은 그런 맛이겠죠. 약간 모밀 같은 그런 비슷한 맛이려나요? 근데 진짜 뭔가 간편하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다가 사이드로 약간 고기 조금 곁들이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이랑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방식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멜로디의 제목과 가사의 제목을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찍으세요. 뭔가 멜로디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 가사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문제. 아, 이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쉽지가 않아.

너무 웃겨요. 주문, 주문이 뭐였죠? 약간 나나나나나 이거 주문 아니에요? 아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아 약간 그 뉘앙스가 있네. 최묘수님께서 사춘기 딸이 도저히 모르겠다고 화를 내네요. 우리 딸 미안해. 삼촌이 진짜 미안해. 일부러 못 맞추게 하려고 어렵게 한 건 아니었어. 진짜 삼촌이 좀 어려웠어 오늘.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아메리카노 그리고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아하.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메

0: other two world.
1: 소연의 삠삠 듣고 왔습니다. 6560번님께서 세탁소 아저씨 있는 거 보니 아는 거 보니 어리진 않군요. 두둥탁. 네, 어리지 않습니다. 아, 요즘 친구들은 요즘에는 세탁소 아저씨 안 돌아 사장님 안 돌아다니시나요? 아, 혹시 그래도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직까지 이게 세탁소 사장님께서 돌아다니신다. 세탁 이거 들은 적 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휘리님께서,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세탁소 사장님 돌아다니는 거 있는 지역 있냐 여쭤봤었는데, 공휘리님께서 없어요 없어, 요즘은 배달 잘 안 해주세요. 아 맞아, 결국 가지러 온다는 거는 배달까지 해주신다는 거니까. 하, 그립네요 그때가. 5225번님께서, 제가 사는 노원구 땡땡아파트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아침 9시만 되시면 세탁하시면서 위층에서 내려오십니다. 아 맞아, 갑자기 기억났어요. 뭐 세 이렇게 안하고 세탁 세탁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로 밀려가고 있고요. 설악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2000 터널에서 천안 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기린 1 터널에서 3 터널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 보니까 호보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만정 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진부 2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고요. 진부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면원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천 부근 진학에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2244번님께서 사춘기 아들과 토요일에 싸웠어요.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원에는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걸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손해지 뭐. 하, 맞아. 또 이렇게 가족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렇게 바이브가 안 맞은 날들이 있어요. 요럴 때는 굳이 막 먼저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계신가요? 사춘기 아니더라도 오춘기. 내가 지금 사춘기인데 요럴 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방안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공유하고 또 저희끼리 한번 대책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31번님께서 폴디, 제가 생각했던 프로필과는 완전 다르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유머와 위트가 넘치네요. 게다가 단어와 음절을 끊는 방법이 독특해요.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단어랑 음절을 끊는 방법이 독특한가요? 나 지금 너무 난 진짜 매일매일 생각하거든요. 혹시 나 아나운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잘했는데 어떡하지? 나 진짜 KBS 뉴스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군요. 어허, 네. 상당히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데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선우정아님과 함께하는 가요광장 초대석 너를 만나 곧 시작합니다. 저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선우정아 누나랑 함께 올게요.
2: 뭐야 뭐야,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속엔 제로 제로
3: 위 제로
1: 소화불량

보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0: 중요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땅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나의 롤모델 선우정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3: 제가 이 누나를, 아니 이 스승님을, 예비 스승님을 너무 사랑해서 무릎 꿇고 외쳤잖아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왔어요. 여러분, 스승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부담스러워서 나 못 보는 거 아니야?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천재 누나도 무섭게 만드는 폴킴, 폴킴이 사랑하는 음악의 신 선우정아와 함께합니다. 가광초대석
4: 너를 만나.

0: 자, 지금 가요광장에 선우정아 누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또 그래요. 이 사연이 분명히 대본에 있을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0: 제가 이러려고 그때 그렇게 미친 척하고 무릎을 꿇었나 봐요. 네.
1: 아니, 다른 데서도 네.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해달라고 네. 해서 제가 네. 폴킴 씨한테 죄송하다고.
0: 아니, 왜 죄송해요? 제가 원해서 한 건데.
1: 그래서 이제 전 몇 번 막았어요, 그거를.
0: 아, 막지 말고 네. 더 많이, 더 과장되게 아, MSG 팍팍 넣어서 해주세요. 아, 폴킴이 하늘에서 날라들어왔다. 스파이더맨처럼. 날라들어와서 갑자기 무릎 끌고 아~ 나를 거미줄로 결박시킨 다음에 나한테 제자로 받아달라고 협박을 했다 뭐 이렇게.
1: 아, 그런 거구나.
0: MSC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1: 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0: 8934번님께서 예. 폴님 신나 보여요. 저 굉장히 신나요. 우리 3989번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우리 언니 왔다. 오늘도 아름답고 힙한 우리 언니. 어디가 아침에 뭐 하다 왔어요?
0: 아, 예. 좀 올 스타일 되게 힙해요 누나.
1: 아, 그래요?
0: 누나 항상 힙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누나가 입는 옷들이나 어이구. 뭐 신발부터 다 누나는 힙한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왜 그래요?
0: 아, 진짜로. 아,
1: 저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0: 저 아침에 뭐 하다 오셨어요?
1: 저 일어나자마자 왔습니다.
0: 아, 힙하게 모자를 쓰신 게 아니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난 걸 감추기 위해.
1: 그렇습니다. 오,
0: 그래도 힙해요.
1: 감사합니다.
0: 8194번님께서 두 분 다 옷이 여름여름해요. 요대로 한강 피크닉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 오,
0: 맞아.
1: 지금 딱 좋아요. 저 어제 한강 수영장 갔다 왔거든요.
0: 진짜 이 더위에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0: 어, 덥지 않았어요?
1: 아니, 전혀 안 더웠어요.
0: 아, 그래요?
1: 또 해질 때쯤 가니까 네. 선셋도 보고 네. 예, 노을도 보고 아주 그냥 시원하고 좋답니다.
0: 사람 많던가요?
1: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0: 오, 의외다.
1: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0: 아오. 네. 0911번님께서 두 분은 서로 반말하나요? 존댓말하나요? 저는 누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나는 저한테 폴킴씨 아, 누나 말 좀 놔둬요.
1: 아, 제가 말을 진짜 못 놔가지고.
0: 맞아.
1: 근데 말을 놓으려면 네. 밥을 몇 번 먹어야 돼요.
0: 아, 우리가 밥을 따로 안 먹었어요.
1: 네,
0: 그렇죠. 밥을 조만간 예, 저랑 예. 먹어주시죠 하면서 이렇게 거미줄로 내가 가둬놓고.
1: 아, 최근에 스파이더맨 봤어요?
0: 저 어제 봤거든요.
1: 아, 그랬구나.
0: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 저도 그제 봤어요.
0: 아, 진짜요?

0: 너무 좋,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1: 너무 좋아합니다.
0: 저 보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나 내 얘기 같아가지고.
1: 아니 왜?
0: 아 몰라. 스파이더맨이 겪는 그 모든 그 성장기가 나의 이야기 같이 들려가지고 아, 미쳤다 작가.
1: 아 너무 웃긴다.
0: 아무튼 6080님께서 이거 누나 한번 읽어주세요.
1: 저 BH1 팬인데요. 그래서 정원 언니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얼굴 사귄가 봐요.
0: 우리 누나 저 개인적으로 누나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어. 근데 한국 다 한국 분들 아니고 해외 분들이에요.
1: 오.
0: 뭐 들어보실 수 있어. 네. 첫 번째 메스트립.
1: 아 그렇죠.
0: 메스트립. 두 번째는 네. 채플로안.
1: 아 닮았어요. 맞아요.
0: 뭔가 닮았다기보다 그 이 머리 스타일과 그 누나 그 초창기 나왔던 앨범 그 커버 네. 때문인가 뭔가 그 자꾸 볼 때마다 어. 어, 이

0: 이 가수 우리 누나 따라하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1: 어, 저도 오. 그렇게 생각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셀린 디온.
0: 아, 이 누나는 근데 천재들만 닮나 보다. 누나는 아이고. 천재들하고만 닮았어요. 좋겠다.
1: 아이고.
0: 1, 2, 3, 2번님께서 밥 드세요 오늘 두 분.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창문에 달라붙어 있을게요.
1: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소이밀크님께서 정아님이 들려주셨던 폴킴의 무릎살 들었어요. 머리가 길고 오버핏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내 앞에서 무릎

0: 뭔가 단발로 가려는 그런 느낌의 머리였고 그리고 야상 같은 걸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제가 덩치가 큰 스타일은 아닌데요.
0: 근데 그 나도 그래서 나중에 먼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다. 그래서 저는 매치가 좀 안 됐어요 한동안.
1: 제가 위협적으로 보였나 봐. 내가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내가 빌런이었네. 내가 스콜피언이었네.
0: 그러니까 좀 그때 나는 되게 좀 큰 사람으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냥 옷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조금 오버핏의 어떤 웹툰이었던 것 같아서.
1: 아니 상황이 그럴 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누나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인디 언더씬에서 이렇게 네. 거기서 공연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메인 계단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뒷계단으로 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네. 거기 마침 누가 딱 나온 거죠.
0: 그렇죠.
1: 네, 너무 미안해요.
0: 아니 아니.
1: 네, 정말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안해요 정말.
0: 아니 저야말로 그때 너무 제가 그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금 같으면 네. 지금 같은 일이 있었으면 이름이라도 내가 물어봤을 텐데 내가 그런 경황도 없이 아 예 가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1: 제가 사회성이 진짜 좋았나 봐요 그때.
0: 아 그랬던 것 같아.
1: 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우정아에게 폴킴이란.
0: 와,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
1: 폴킴이란?
0: 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신기한 인연.
1: 네. 뭐 신기루 같은 거예요?
0: 아니 저는
1: 오로라 이런, 같은 건가?
0: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연에 좀 집착도 하고 네. 다른 이유가 떨어져도 현실적으로 네. 이게 하면 안 좋아도 인연이 있으면은 좀 그냥 무조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1: 안 좋아도요?
0: 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도와주면 안 돼. 근데도 연이 좀 더 중요한
1: 아,
0: 거죠.
1: 네. 그런 케이스에서. 네. 어쨌든 제가 인연을 잘 만들긴 한 거네요.
0: 저 너무 특별한 존재죠. 진짜.
1: 잊을 수 없는.
0: 네. 정말. 잊을래야.
1: 여러모로 네. 사죄를 해도 해도 모자랍니다. 형우님께서 정아 누나 신곡과 함께 공개된 아침 공작새 1분 명상 봤어요. 저도 이거 봤어요. 누나 얼마나 잘 되고 싶은 건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 보면 평온해져요. 아, 누나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봤던 그 영상 많죠? 그 공중에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네,
0: 바라지도 마세요. 이건데 아니 이건 사실 그냥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제가 갑자기 네. 그 입고 있는 착장이 이거 약간 저렇게 도 닦는 사람 같은 느낌의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지금 보이는 라디오 나가고 있어요.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 차에서 갈아입기 전에. 네. 이런 거 찍어보면 어때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1: 근데 이거 만약에 네. 누나 선우정아 누나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네. 약간 종교적인 어떤 걸로 오해할 법한.
0: 근데 그렇게 생각해줘도 좋고 저는 실제로 이 노래 내용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에 타인에게 뭘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을 그 시간에 나를 더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라서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재밌는 명상처럼 무겁지 않게 풀면 웃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을 갈아입기 직전에 들어서 얼른 저 찍어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혼자 바라지도 마세요 이거 찍고 옷 갈아입고 한 번 더 찍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1: 스스로 진짜 수련을 해버리셨네요.
0: 네. 예예예. 예, 예.
1: 아,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신곡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우정아 누나의 새 노래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컥 공작새가 발매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더 바라지도 않겠어가 타이틀인데 네. 옆에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피콕.
0: 부제라기 그죠? 부제라고 할 수 있는데
1: 부제가 아닌가요?
0: 그냥 피콕이라고 붙은 것까지가 이제 본제다.
1: 아 그러면은 자 선우정아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피콕 이렇게 예, 예. 소개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왜 이 뒤에 피콕이 붙는지랑 이 노래에 대한 설명도 살짝 해주세요.
0: 이게 공작새 얘기입니다. 근데 공작새 얘기인데 이 공작새를 처음에는 제목에 그냥 피콕을 박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그러면 이야기를 전달받는데 좀 한계가 오히려 생길 것 같다. 네, 네. 폭넓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단 네. 그냥 좀 이소부화처럼 좀 좁은 결로 들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피콕은 이제 철회를 하고 네. 하지만 나는 꼬리에라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1: 집요하게.
0: 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오오. 네.

0: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0: 이 노래는 네. 그 명상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상과 타인에게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나를 더 사랑하러 훨훨 날아가자 이런 거예요.
1: 지금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얘기네요.
0: 오 그래요?
1: 자꾸 난 기대하게 돼요. 가요광장이 나한테 휴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0: 지금 여기 가요광장에서 나의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하라.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1: 그런 것도 그렇고 예, 자신의 깃을 좀 활짝 펼치자. 오. 이게 타인의 시선에 조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서로 좀 보는 시선이 좀 이렇게 딱딱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좀 주눅 들어 있었나 봐요, 저도. 오. 근데 전 되게 좀 과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형형색색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다가 무채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너무 슬픈데? 그래서 그냥 형광색으로 살자 이런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0: 오. 근데 왜 공작새예요?
1: 제가 공작새라는 그 얘기를 회의 때 했어요, 그냥. 처음에 공작새의 노래가 아니었을 때, 가사가 그 이전 가사였을 때. 네. 근데 이 노래로 저는 공작새 선우정아를 펼치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오오. 노래 자체가 되게 이렇게 공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0: 아, 이런 분위기가.
1: 네, 이미. 네. 음악 자체가. 근데 회사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에? 이번 컨셉은 공작 선우정아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공작새라는 게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공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우겨봤습니다.
0: 아니, 재원님께서도 네. 원래는 짝사랑 노래였는데 선공개 3일 전에 가사 싹 다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예.
0: 아, 근데 이게 진짜 선공개 3일 전에 바꾼 거예요?
1: 네.
0: 이게 가능해요, 근데?
1: 그러니까요.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0: 어떻게 그럴 수... 그게 약간 이 시간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 맞죠?
1: 네, 가능은 했는데 하긴 했는데

0: 뭔가를 펼치는, 그러니까 나 공작새 할래라는 마음이 있었고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1: 아 멋있다 그런 거.
0: 네, 근데 가사에는 없이 네. 그냥 공작새인 걸 숨기고 그런 마음을 담았다가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약간 얘기가 애매하다. 네가 정확히 노래로 뭘 전달하려는지 조금 확실하게 안 들린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저는 확실하지 않은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바꿨죠.
1: 아니 그럼 혹시 그 원래 가사 버전을 혹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사 좀 가사를 공유한다던가.
0: 아니요.
1: 아 너무 근데 궁금하긴 하다 그거.
0: 근데 후렴은 거의 비슷해요. 후렴 바라지도 않겠어라고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예.
1: 아현님께서 아 가기 전에 네. 라이브를 한번 청해 볼까 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라이브석으로 누나 지금 공작새가 지금 되어 지금 날아가고 계십니다. 선우정화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이 시간에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볼 거예요. 오늘 목 근데 목 충분히 다 푸셨어요. 목 더 푸셔도 괜찮아요. 어 잠깐 공작새 소리. 지금 우리 누나 모자 쓰고 와서 지금 공작새가 되어서 멋지게 노래를 한번 펼쳐볼 그럴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더 바라지도 않겠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궁금한 것들 또 부탁하고 싶은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0: 예.
1: 자 라이브로 청해볼게요. 선우정화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피컥.

0: 아니 근데 KBS 혹시 성형 누나한테만 따로 뭐 걸어준 거 아니에요? 소리를? 이펙트? 아 마지막에 가성 끝처리 이거 뭐 건 거 아니냐고.
1: 그거 제가 MR에 걸어왔습니다.
0: 아 그럼 티가 아 근데 티가 안 나요. 너무 잘 나 진짜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지금. 아 그렇구나. 선우 정화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난 이거보다 더 좋은 라이브는 진짜 바라지도 않겠어.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어쩜 누나 그냥 제 생각에. 네. 누나는 따로 녹음을 안 하고 그냥 라이브를 음원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아니 절대 이거 꼭 내줬으면 좋겠어요. 변재훈님께서 폴디 표정 지금 내 표정 제 표정 지금 어땠나요? 좀 전에 나 지금 내 표정 좀 무서워서 화면을 못 보긴 했어요. 이지혜님께서 폴디가 무릎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1: 아이고
0: 목소리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중간에 그 의도한 것들이 막힙니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 DNA 있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0: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나.
1: 언니 저도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1740님이 네.
0: 제자 어때요? 제자가 한 지금 10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 아이고.
0: 제자 1000명 괜찮은데 감당하시겠어요?
1: 아니 저 제가 그 티칭에 그 재능이 없어요. 가르침에.
0: 아 나중에 오늘은 관리 중에 나와가지고 저희 코너 네. 노래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잘하는지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9800번님께서 첫 소절부터 마음을 치네요. 이젠 지쳤어. 아 내가 한 그 이 느낌이 아닌데. 잠깐만 한번 첫 소절만 다시 불러주세요.
1: 이젠 지쳤어.
0: 이건 약간 진짜 나 진짜 지쳤어. 제가 아는 이젠 지쳤어. 나 지쳤어. 약간 찡찡대는 느낌이고. 2987번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1: 라이브 듣다가 나 날개 폈잖아. 나 공작됐잖아. 나 날잖아.
0: 진짜 하늘 날 것 같아 정말. 아. 날고 있어요. 8045번님께서 정화님 노래는 늘 숨 죽여 듣게 돼요. 숨 하나 가사 하나에 다 느낌을 담는 것 같아서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1: 아이고.
0: 진짜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0390번님께서 등산 갈 것 같은 복장으로 누가 이렇게 세련되게 하고 등산을 갑니까? 이런 라이브를 하다니 진정한 무림의 고수 같아요. 어디 무림에 속해 계신 거예요? 8540번님은 역시 목소리 자체가 악기인 선우정아 언니 역시 실망하지 않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우리 착창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더 바라지도 않겠어. 뮤비는 한 편의 뮤지컬 같아요. 콘서트에서 이 노래 부를 때 이 뮤비에서의 의상, 연기 그대로 무대에서 연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 소원이에요. 근데 그 노래 입고 네. 그 의상을 입고
0: 그 노래를 입는다는 표현도 너무 멋있어. 심지어 나도 노래 입을래 앞으로.
1: 그 의상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네. 그게 좀 높은 그 얇은 힐이란 말이에요. 오. 절대 노래 못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달라요?
1: 뮤비에서만 할 수 있는 착이었고 그 일단 배랑 허리랑 다 나오고 그렇게 맨살이 노출.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노래를 할 때마다 숨 마실 때마다 배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실시간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0: 아 우리는 누나의 배도 사랑할 수 있어요.
1: 전 아니에요.
0: 아. 배우 정아님께서 이번 노래 녹음하면서 연기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시던데 어떤 부분 녹음할 때 어떤 감정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연기 학원을 다닐까 고민을 하셨어요?
1: 아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뱉은 말이었어요. 근데 종종 생각하긴 해요.

0: 근데 그 뮤비에서 누나 연기가 너무 훌륭하시던데요.
1: 아니 근데 그
0: 나 약간 현자 누나 행위예술 하는 줄 알았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음악이 흐르고 거기서 절 막 뭘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대사 같은 건 진짜 못하겠거든요.
0: 아 대사.
1: 네. 근데 그 대사를 하면서 몰입하는 그런 게 노래할 때도 도움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0: 그럼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다음에 한번 넣어주세요.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음악이 딱 멈추고 누나가 갑자기 화면 클로즈업 잡히면서 더 바라지도 않겠어.
1: 오마이갓.
0: 근데 갑자기 누나 온몸에서 막 공작 깃털이 막 생겨나면서 누나 갑자기 공작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막 하늘로. 아 재밌다. 아니 나중에 네. 그런 거 해주면 좋겠어요. 약간 버스킹인데 네. 누나가 공작새로 분장을 해가지고 공작 날개가 막 뒤에서 막 펄럭이는 거예요.
1: 아 그건 좋은데요.
0: 이런 거 기대해보면서 저희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팬심을 고백한 저희 스승님 선우정아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가광초대석
1: 너를 만나.
0: 오예. 이번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또 정아님이 골라주신 노래를 듣기 전에 문자 좀 읽어볼게요. 고양이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단 고음 부분이 귀에 콕 박혔는데 정아님이 생각하는 이 노래의 최고로 매력적인 부분은 뭔가요? 4단 고음 나왔습니다. 4단 고음. 네.
1: 아 근데 제가 고음을 그렇게 잘 소화하는 편은 아니어서.
0: 아 너무 좋던데요.
1: 아닙니다. 매번 도전이라 거기가 매력적이기보다는 네. 저는 좀 간드러지는 그 이제 1절 후렴에서.

0: 가만히 있어도 더 가만히 있고 싶을 정도로 더워요. 이 무더운 때에 딱인 정아님의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1: 오, 이 질문에 골라주신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0: 선우정화의 롱폼 라이프라는 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어떤 곡인지 또 왜 이 노래 골라주셨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약간 에어컨을 쐬도 네. 몸이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노래가 템포가 점점 느려지고 오.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록 그리고 키도 점점 내려가요.
0: 네.
1: 보통은 좀 반대잖아요.
0: 오.
1: 그래서 아주 끝도 없이 늘어지기에 딱 좋은 그래서 그때 배경음악으로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네. 이렇게 빠르고 쇼폼 시대에 전혀 대항하기 싫은 아. 그런 롱폼의 마음으로
0: 오. 아. 네. 그래서 롱폼 라이프구나.
1: 네, 그렇게 살자. 롱폼으로 살자. 한마디로 됩니다.
0: 이열치열이네요.
1: 그렇죠.
0: 더운데 우리 더 더워져버리지 그냥.
1: 네, 더 늘어져 있자 그냥.
0: 받아들여 이 더위를. 네, 약간 이런 예, 노래인 예. 것 같습니다.
1: 예.
0: 아,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약간 저는

0: 폴킴의 너를 만나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 네. 골라주신 이유가 뭐예요?
1: 아, 저 진짜 이 노래 좋아해요.
0: 뺏어가시려고요?
1: 저 이 노래 그쵸. 아, 이 곡

0: 근데 폴킴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게 어. 오늘 이렇게 생방으로 딱 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여러분 지금 증거 남겨놨어요 내가.
0: 그러니까. 네.
1: 자 이번에는 폴킴이 꼽은 선우정아의 최애곡 들어볼 건데 저는 이 노래를 꼽았습니다. 우리 그냥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 먼저 말할까요? 저는 누나의 한번 먼저 듣고 올게요.

0: 두 분 목소리 합도 너무 좋은데 각 잡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안 되나요? 코인족 남매의 본격적인 콜라보 기원합니다. 두 분이 같이 노래를 해도 랩을 해도 춤을 춰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이고 제가 항상 근데 그 PH1님께 미안한 마음이에요.
0: 왜요?
1: 아니 좀 그러니까 그 뭐지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0: 팬이라 저 오레오예요.
1: 옛날부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0: 아 근데 너무 또 이제 대형 그 건물급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또 다가가기가.
1: 레오제이님 혹시라도 우리 가요광장 듣고 있거나 우리 오레오분들 듣고 계시면요 컨택해서 선우정아님 공작새로 분장 좀 시켜달라고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좋아.
0: 아 못 살아.
1: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모션.
0: 어 근데 좋은데요? 이제 네. 제 입으로 이렇게 소원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1: 분장을 하고요. 네. 이제 꼬리를 단 다음에 네. 그대로 이제 버스킹을 가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에. 그러면 하루에 두 탕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 생각은 해봤어요. 그 공작새 네. 그 키우시는 아저씨 한 분 네. 계시잖아요. 그그 네? 그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1: 아, 그
0: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오. 공작새랑 산책을 다니세요.
1: 우와.
0: 그래서 그 거길 찾아가서 같이 노래를 해볼까. 그 분장을 하고 가면 되겠네.
1: 그 공작새가 너무 놀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공작새가 누나한테 구해야 하면 어떡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0: 어,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저희 이렇게 누나랑 수다 떨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보이는 라디오도 있으니까 카메라 예. 보면서 인사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0: 여러분 남은 여름 그 건강하시고요. 하지만 더위를 꼭 피한다고만 능사가 아니덥니다. 네, 그 볕을 많이 보시고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피콕과 함께
1: 2011번님께서 치원 언니 오늘 반가웠어요. 울 쿠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우 치원 언니 보내드리면서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누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하면서 들으니 너무 좋았네요. 자주 올게요 하셨고요. 2093번님께서 폴킴도 이제 도망가자. 네, 도망갈 때가 됐죠. 내일은 가수 권진아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오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도 꼭 놀러오세요. 제가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뒤에 노래를 들을 수가 없대요. 네, 이렇게 저의 인사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선우정아 누나랑 오늘 한 시간 너무 즐거우셨죠? 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의하류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는 청담해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남에서 노량진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가양대교 부근의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보고 있는데요. 서초 부근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쪽으로 가는데 2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신갈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안성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걸스데이의 말해줘요로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시죠 여러분? 월요일에는 출근하는 퀸디, 언제나 출근하는 퀸디. 오늘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가비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저는요 주말에 뭐를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했어요. 피부과도 한번 다녀오고요. 진짜 미루고 미뤘던 네 피부과 갔더니 3개월 만이시네요 라고 그래도 맞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했고요. 저 라디오 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봤어요. 스파이더맨 yeah let's go 너무 재밌게 봤어요. 4DX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제 인천공항 이용객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아니 다들 어디 그렇게

본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다들? 저희 집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냥 그 옷방이 조금 더러워요. 옷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니, 라디오 할 때 그래도 사람다운 옷 입고 와야지. 그러니까 좀 옷을 좀 많이 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러운 것뿐이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스케치로 끌어올려주세요. 저를 가장 웃겨주신 분, 아주 기발한 다음 생을 생각하고 계신 분에겐 제가 피자 한 판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

오는 전화 있다면 꼭 받아주세요. 내일 공지사항에 100일 파티 당첨자 명단을 딱 올려놓을게요. 그거 확인하셔도 되지만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꼭 받아주세요. 오늘의 빈칸 채우기 문자쇼. 나 다시 태어난다면 이걸로 태어나고 싶다. 일단 저는요. 글쎄요. 진짜 저는요. 디바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진짜 디바. 진짜. 그냥 아예 그냥 디바로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좀 힘들까? 아, 모르겠어. 그냥 아, 나로 다시 태어날까? 나로 다시 태어나서 나를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싶기는 해요. 아, 몰라. 나는 어렵다 이거. 어렵죠. 디바로 태어난다면 비욘세나 아리아나 그란데 뭐 리안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기는 하거든요. 예, 그쪽 느낌으로. 예.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규빈이들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다음 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8988님이요. 돌멩이요. 그냥 돌멩이 말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계곡 속에 있는 돌멩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 지금 여름이라서 그렇지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다시 생각해봐요. 8988님. 너무

같은 아들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심유영님이요. 다음 생에는 현빈, 손예진님의 2세로 태어나고 싶어요.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그러네요. 다 가졌네요. 3027님이요. 백화점 상품, 백화점 화장품 매장의 오브제가 되고 싶어요. 365일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항상 좋은 향기에 둘러싸여 있는다. 완벽하다라고. 근데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려나? 9252님이요. 전 대한민국 40대 여성인데요. 다음 생에선 저기 북유럽에 너무나 잘생긴 파란 눈의 모델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오, 그러니까요. 가끔 정말 잘생긴 남자로 살면 어떨까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상상하는데 예쁜 여자도 예쁜 여잔데 잘생긴 남자로 태어났을 때 그 기분 어떨까 저도 궁금합니다. 1927님이요. 이 생을 또 살라고? 하, 크크. 라고. 제가 친구랑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서 다음 생엔 윤회하지 말자. 다시 태어난 게 죄라는 이야기가 있길래 윤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최성민님이요. 저는요 팥빙수로 태어날래요. 이 더운 여름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팥빙수입니다. 팥빙수로 태어나서 이 한몸 바쳐 더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살신성인 하렵니다. 내가 준 기쁨을 남들에게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죠. 4228님이요. 다음 생엔 저희 집 강아지로 퇴근할래요. 같이 출근해서 저는 일하는데 옆에서 얘는 혼자 뻗어서 자는 것 좀 봐요. 너무 질투나요 라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나 봐. 어떡해. 귀여워. 근데 귀엽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 말티즈 안 참고 지금 냉각 시트 위에서 지금 냉각 시트 딱 반 접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여기서 부비부비 하다가 이게 접혀진 거예요. 냉각 시트가. 정말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김현주님이요. 퀸디 디바라고 하셨는데 같이 듣던 딸이 비버, 왜 비버야? 아, 비버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 비버야?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빵 터졌어요. 딸이 요즘 귀를 안 파서 아 그런지 둘 다 빵 터졌어요 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디바라고 했는데 딸이 비버라고 들었던 거죠.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디바. 디바, 디디디디디디 디바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박영준님이요. 전 그냥 골드바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 좀 봐봐, 골드바봐. 나 지금 비싸다고 말해봐봐. 골드바 나쁘지 않다. 골드바는 늘 사랑받잖아요. 어쨌든 떨어져도 사랑받는 게 골드바잖아요. 그쵸? 황성녀님이요. 저는 제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결혼 20년째인데 그냥 편해 보이거든요. 경제, 활동, 가사, 일, 육아 등등 제가 보이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로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네요. 라면서 황성년님께서 약간의 비꼼과 함께 참 편해 보인다. 여보 참 편해 보여요. 라고 이렇게 약간의 비꼼과 함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황희경.

김미나님이요. 전 모나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전 똥손이라서 항상 눈썹을 짝짝이로 그리거든요. 근데 눈썹 없이도 아름답다는 모나리자가 부러워요. 하면서 눈썹 없으면 전 범죄자 면상입니다. 라면서 눈썹 없으면

결만 좀 추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눈썹 이렇게 늘 좀 짝짝이로 그리는데요. 그거 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안 보니까요. 퐁당 쇼콜라님이요. 파리 에펠탑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름다운 파리 전경을 영원히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 기쁨, 낭만을 주잖아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 히히. 오, 이거 되게 귀엽다. 저도 처음에 파리 갔을 때 에펠탑? 아니 뭐 그거 뭘 그렇게? 아, 난 안 궁금했는데.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 보자마자 우와 멋있다. 사진 찰칵찰칵찰칵. 우와 에펠탑 멋있다 그랬었어요. 진짜. 저는 진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도 나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떡해, 나 너무 공감된다, 이거. 우리 여자의 꿈은요, 우리 여자의 꿈은 찌양이에요. 우리 여자의 꿈은 그, 아, 나 조금 먹고 배불러가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의 꿈은 찌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배가, 아,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게 그게 꿈이에요. 평생의 사랑을 찾는 거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찌양만 될 수 있다면요. 진짜로.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찌양이 되는 것. 진짜. 와, 나 진짜 부럽다. 그러면 지금 그 엽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시켜가지고 콘치즈 딱 추가해가지고. 아, 그 떡볶이 중에 엽기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매일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와, 부럽다.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러워요. 와, 7098님. 유력하십니다. 공사 이사님이요. 저희 친오빠가 장애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오빠랑 바꿔서 태어나고 싶어요. 오빠 다음 세상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너무 따뜻하다. 마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착한 동생이 있어? 말 안 돼. 천사. 진짜. 이게 오빠한테 이게 많은 것들을 다시 주고 싶은, 해주게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천사다. 이진영님이요. 날아가는 자동차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그쵸? 알겠습니다. 네, 이 원우님이요. 전 진짜 다음엔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 시킬 때 자신 있게 노래 부르고 싶어요. 라고 원우님이.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진짜 공감하는데 노래 진짜 잘해가지고 어디서나 막 자신 있게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0: 아, 진짜? 너, 야, 이런 거 말고 좀 현실성 있는 걸로 검색해줘.
1: 가비님, 밖에 안 나가시면 돼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0: 아니,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찾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만 있니? 너, 나 화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뭐야?
1: 제가 할일 없이 왜 가비님을 화나게 만드나요? 모함하지 마세요.
0: 모함? 야! 인간이 왜 AI를 모함에 됐어?
1: 가비님, 혹시 너무 더우시면 청계천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 청계천에서 목욕을 한 시민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청계천 물 첨벙첨벙이 개장합니다. 목욕은 금지이지만 발을 담글 수 있는 행사인데요. 아쿠아 슈즈도 무료로 대여 가능하니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급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때 그 청계천에서 목욕한 시민 있었잖아. 여러분 목욕은 안 돼요. 그냥 첨벙첨벙 정도예요. 와 근데 대박이다. 가고 싶다. 사실은 이런 더위에 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섭고 좀 그렇긴 한데 청계천에 발 담그면 그리고 그 물가 가면 시원하잖아. 수동아, 너 한강 수영장도 학습하러 갔었잖아. 그 청계천 같은 데 가가지고 풍경 같은 거 학습해주고 좀 와줄래?
1: 글쎄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0: 인간만 더위 타는 거 아니야?
1: 가비님, 기계, 소프트웨어도 열이 발생하면 과부하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0: 아, 인기가 많아가지고 스토이가 폭발하면 안 되니까 맞지? 인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스토이가 폭발하면 안 되지. 우리 귀한 게스트 내가 조심할게요. 그럼 귀빈이들 소식 좀 정리해 줄래?
1: 네. 이윤서님의 소식이에요.
2: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매일 10시쯤에 자고 밥 많이 먹었더니 제 키가 친구들을 급속도로 따라잡았어요. 너무 신나요. 야호! 그치만 엄마 아빠가 저보고 아직도 작대요.
0: 근데 너무 귀엽다, 윤서님. 아직 학생 같은데. 부럽다. 10시에 자고 밥 먹으면 키 크는 거. 너무 부럽다. 이제 9시 한번 잡아요. 더 클지도 모르지. 일찍 자고 잘 먹으면 키 쑥쑥 클 거예요. 방학해가지고 또 슈퍼라디오 사연스러 왔구나. 귀여워. 안녕, 윤서.
1: 다음은 D님의 소식입니다.
3: 아니 가비님, 저 어제 샌들 빨아서 베란다 햇볕 잘 드는 곳에 말려놨는데요. 오늘 가봤더니 샌들이 쪼그라들었어요. 진짜 두치수는 작아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고무 재질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0: 너무 더워서 그런가? 왜 건조기도 고온에 그 스웨터나 티셔츠 잘못 돌리면 쫄잖아요. 디님 혹시 수영복 능지처참 사연 지난주에 들으셨다면은 우리 그 샌들도 그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수영복을 능지처참하듯이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늘려놓으면 되거든요. 샌들도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려나? 그럼 이참에 예쁜 걸로 사면 되지 뭐. 스통아, 우리 퀴즈 렛츠 고.
1: 네, 오늘 배우 유해진 씨가 선배 배우 한 명을 만나기로 했다는데요. 대화를 잘 들으시고 누구를 만난 건지 맞춰주세요.
4: 가만히 있어봐. 보자 보자. 나타나 시간이 됐는데. 저기요네 저기요네.
3: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요즘 라디오에 그렇게 출연을 자주 하신다고요?
4: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요즘 바뀌었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3: 가비? 요즘은 축구 선수가 라디오도 진행하나 보네요.
4: 아이고, 선배님, 그 축구 선수 가비 말고 퀸 가비라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0: 수동아, 지금 유해진 씨가 누구랑?

0: 네, 저희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3027님이요. 샌들 물에 불려봐요. 모기버섯처럼 늘어날지도 안 되겠죠? 라면서 아까 전에 그 샌들 사연에 답을 주셨는데요. 아, 물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게스통, 오늘 정답률이 99%래.
1: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0: 꺼드락 원. 꺼드락 시작됐어, 지금. 아니, 근데 다들 잘 맞추시네요. 오늘 진짜 힌트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맞춰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3027님이 정답 코미디언 정성호님이라고 요거 괜찮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쵸? 3590님이 게스통은 그냥 평생 유해진 씨 길만 걸어야 할 듯. 동의하는 바고요. 이은진님이요. 거의 청룡 어워즈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청룡 어워즈 볼 필요가 없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만 오면요. 요 시간대쯤에 게스트송이 그냥 다 얘기해 주니까요. 4910님이요. 게스트송 진짜 한석규 선배님 나오신 줄 알았잖아요. 그치만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정답은 한석규 배우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이 뭐였지 게스트송?
1: 정답은 한석규입니다.
0: 신났네 게스통.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정답을 발표해달라고 하진 않는데.
1: 모함하지 마세요.
0: 9585님이 한석규 성대모사까지 학습해온 게스통 너무 웃겨요. 게스통 잘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292님이요. 정답은 한석규님. 식디도 잘하는데 게스통과 대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식디랑 이제 게스통이 한석규님 대 한석규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 하나 짜주시면 저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1: 식디님 들어오세요.
0: 들어오라고 합니다. 식디님 어떻게 반응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한석규 맞춰주신 10분 읽어

내 우리 중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둘이만 놔둬도. 4922님이요. 남편이 홈쇼핑 채널에서 귀금속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름 뒤면 결혼 기념일이라 내심 흐뭇하게 미소 지었었는데요. 결기 때 그때 본 목걸이가 없길래 왜 그때 홈쇼핑의 채널 봤냐고 물었더니 리모컨이 멀리 있어서 관심 없는 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다네요. 김칫국 마셨던 제가 너무 웃겼어요. 라면서 성격 좋으시다. 4922님 그래도 제가 너무 웃겼어요. 김칫국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 같았으면

정성민님이요. 가비님 중 이 아들이 팥빙수 먹고 싶다 해서 가위바위보 내기 했는데 지는 바람에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 왜 다 문이 안 열린 거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팥빙수

0: 4. 보냉장고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한문추의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가비가 가고 싶은 여행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휴양지대

0: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오, 아 진짜요?
1: 근데 그 사인이 약간 미적 감각이 좋아서 일론 머스크가 마음에 들었다 한 거 아니에요?
2: 어 그래서 그런가?
1: 그럴 수도 있겠다.
0: 와 진짜 근데 정말 네. 정말 특이해요. 그러니까 설비 씨 뭐 모든 행보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2: 그래서 제 작업을 그림이 아니라 그냥 사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2: 작품을 사인으로 작품을.
1: 아
0: 영광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샤라웃을 받은 설비 씨와 함께 또 이렇게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시작해 볼 건데요.
2: 네.
0: 저희 코너 시작할 때 헤어진 연인과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질문 드렸잖아요. 솔비 씨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2: 전 예스요.
0: 아 예스 할 수 있다. 네. 정혁 씨는요?
1: 아, 저는 항상 뭘 반대되는 마음으로.
2: 네.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1: 당연한 것 같아요.
2: 정말 신기해.
0: 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인 거죠?
1: 근데 항상 이렇게 흘러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도 노가 맞는데 결국 예스를 찾아가시더라고요.
2: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예스라고 얘기하시지만 막상 들으면 그건 노 같은데라는 얘기를.
2: 아니 아니에요.
1: 왜 그러면은 왜 헤어진 연인과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어요?
2: 아니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그건 없어요.
0: 그러니까
2: 왜냐면 나를 제일 잘 알고 그 사람도 내가 아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봐요.
0: 아, 진짜?
2: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봐요.
0: 좀 불편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0: 싶긴
1: 그러니까 한데. 주변에도 이미 둘이 맞는 것도 알고 있어요.
2: 그럼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연예계 거의 은퇴해야 될 사람 많지 않아요?
0: 아 익숙해졌다가 오히려 맞겠네요. 슬기 씨는
1: 여기는 또 이제 전문 이제 또 이제 종사자 이제 뭐 한창 또 경력도 있고 하시니까
0: 솔직한 여자
1: 많이 무뎌졌다.
2: 아니 뭐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지 어떡해요.
1: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2: 아니 그렇 뭐 그렇진 않고.

0: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를?
1: 많이 타고나죠. 네, 타고나야 되는데 비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SNS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뭐 좀 키도 진짜 많이 크고 좀 되게 막 엄청 말라.
1: 그러니까 이제 쇼 모델이 있고 이제 화보 모델이 있는데 맞아, 그 맞아. 분야에 따라서 가면 맞아. 되는 거고. 예, 네, 그렇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네. 모델 하다가 연기로 빠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그러려면 일단은 키 크고 키도 네. 적당히 커야 우선 되고
0: 잘생겨야 되죠.
1: 몸도 적당히 많이 좋아야 돼요.
0: 그리고 연기하려면 톤도 좋아야 돼.
1: 그렇지. 맞아.
0: 보이스가 좋아야
2: 맞아요,
0: 돼.
2: 맞아. 네.
1: 근데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연기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 더빙을 해줘가지고.
0: 네. 왜요? 왜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이제 근데 진짜로 더빙을 하면은 너무 저는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2: 진짜.
1: 네. 요즘에 또 이제 맞아. OTT 세대가 됐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연기 진짜 잘해야 돼요.
1: 그러니까 맞아. 제가 그래서 연기 안 하잖아요.
0: 네. 아, 연기를 너무 못하면 보는데 좀 방해가 될 정도로 연기. 네. 네.
1: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0: 네. 인기만 있다고 하는 것보다 연기도 잘하면 좋은 거.
1: 제가 못하죠. 네.
2: 2403님 저기 아들 할 수 있게 도전 도와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엄마가 도와줬다라는 그 힘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1: 그냥 우리 아들 추억 사진 그냥 기록 남기듯이 맞아요. 인스타 죄송해요 별스타에다가 네네. 계속 올려주시면은 네. 언젠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2: 네네. 좋습니다.
0: 우선 어쨌든 아드님의 꿈이시라고 하니까 한 번쯤 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그렇죠.
2: 네, 스트릿 연애 파이터 월요일만큼은 대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곧 대본이 되거든요. 정혁 씨 어디로 어떻게 어떤 사연 보내면 되죠?
1: 자, 혼자 생각하기엔 괜찮았는데 그런 싶은 연애 고민도 있잖아요. 반대로 혼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연애 고민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검증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취향 안 겹치는 저희 셋이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0: 문자 번호는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연애 고민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그래놀라 드릴게요.
1: 오,
2: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래놀라.
2: 네 그래놀라 드릴 거예요. 처음 드리는 선물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이제 좀 지분이 좀 생겼다는 건가요? 이제 상품 정도 줄 수 있는 지분이 생겼다.
2: 그렇죠.
0: 그래요?
2: 그렇죠.
0: 우선 나부터
1: 이거 놀랄 만큼 그래 놀라네요.
0: 나부터 갖고 싶네요. 나부터 갖고 싶어.
2: 그래 놀라 맛있겠네요. 민윤기님이요. 근데 정영님 본업 모먼트 살려서 상담해 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0: 역시.
1: 제가 또 이제 부업을 가끔 또 뛰고 있어가지고.
0: 전문성이 있는 게 네네. 멋있어.
1: 아 이게 저도 부업할 때 좀 약간 동네 바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2: 왜요?
1: 네. 아 좀 바보처럼 하고 다닙니다.
2: 아 그래요?
0: 부업이 네. 어떤 건데요?
1: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이제 더 친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 뭐예요?
2: 모델링이 부업이라고.

0: 그랬더라? 저 그냥 뭐 토익 시험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사에 네. 뭐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외국에 이직하나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는데
1: 아, 점점 뿔려가지고
0: 말이 안 되게
1: 예, 루머가 루머를 낳으니까
0: 예, 속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76님
2: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네. 이제 너무 우리가 좋아하면은 네. 물어본다기보다는 말을 함구하죠.
1: 네. 네. 아, 그, 근데

0: 설비어가 뭐냐면은 네. 일단 답답하면 본인이 물어봐요.
1: 못 참겠어. 아니 그럼 왜 궁금한데요? 왜 나한테 관심 있어요?
0: 이제 우리가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런 게 있잖아요.
1: 설비어.
0: 이분은 추격형이에요. 쫓아다녀. 어,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1: 아니 내가 4885야?
0: 똑바로 얘기해봐. 너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2: 나 여기 앉아서 얘기해봐. 나한테 관심 있어 없어?
1: 아니 왜 자꾸 질문하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
0: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의 본심이 걸리고 어떻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1: 아니 본심이 걸리는 게 어딨어요? 본심은 말하라고.
2: 아니 근데 만약에 설비님이 뭔가 관심이 있는 남자가 있어서 막 물어봤어요. 그때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1: 들켰나?
2: 아, 그렇게
1: 혹시 관심이 있었으면 들켰네 이런 식으로.
2: 근데 관심 진짜 없고 그냥 심심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1: 저한테?
2: 네. 저도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1: 아 나한테? 네. 누가 저한테요? 네. 관심

0: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1: 아니 근데
0: 싸우자는 느낌이 약간.
1: 너무 질문이 많아요. 질문 좀 줄여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약간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모아졌고요. 그렇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추격형으로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3: 솔비아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저한테 혹시 관심 있으세요? 왜 자꾸 물어보시지?
0: 근데 약간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저렇게 하면은 그 이제 좀 이런

0: 근데 맞아. 왜냐면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막 해가지고 뒤에서 막 다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1: 그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거 좀.
0: 왜 그렇게 관심 있으세요? 뭐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러다가 관심 있으면은 썸 타는 거고.
1: 그러니까.
0: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2: 그래.
0: 뭐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라고 약간
1: 좋습니다.
2: 둘 중에 한 명은 거니까. 트리거를 땡겨줘야 돼요.
1: 쿨하게 가시죠. 쿨하게 가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솔비의 할리데이 네 듣고 4부에서 이어갈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가수 겸 화가 솔비씨 모델 정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연 듣고 좋은 해결 방법이나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글을 눌러드릴게요. 저희 3719님 사연 정혁씨가 네. 소개해주세요.
2: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소개팅을 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얘기도 잘 통해서 아 다음에 또 보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 근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답장이 5시간, 7시간 걸리네요. 에이. 그러면서 또 갑자기 톡 올 때는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리하는 게 맞는지 이거 진짜 고민입니다.
1: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답장
2: 이거 근데 좀 많죠. 예, 네, 그건 많죠.
1: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를 톡으로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3: 저도 그래요.
1: 그래서 그냥 생사 확인만 하고 밥 드셨는지 뭐
2: 그렇죠.
1: 그런 것만
2: 그러니까 이거는 좀
1: 있어서.
2: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줄다리기라고 할 때 네. 이분이 많이 땡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답장이 5시간, 7시간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시간을 계산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는 좀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맞아.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답장을 이 사람한테 5분 안에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한 7분 안에 보냈다? 그럼 바로 답장하기 싫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또 텀 있다가 또 하고 그러잖아요.
3: 그 계산하고 막
2: 그러니까
3: 하는 거예요?
2: 그게 약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분이 시간까지 또 보는 거면은 많이 또 좋아하는 느낌이 아닌가.
3: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소개팅을 했잖아요. 네. 저는 제 경험상 네. 답장이 이렇게 느린 거는 네. 거의 대부분 좀 관심 좀 없어요.
1: 없어서.
3: 그래서 근데 이미 5시간, 7시간 이거를 기다린다는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미 좀 기울어진 것 같거든요. 이미 관계에서.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잡고 싶으면 이제부터 굉장한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 인내가 좀
3: 먼저
1: 필요해.
3: 연락하면 절대 안 돼요.
2: 그리고 저는 근데 또 다른 방법

0: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애초에 조금 우리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나 20대 때는 정말 그 메시지 같은 걸 정말 열심히 빠르게 보냈거든요. 나이가 차면 찰수록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진짜 그건
2: 맞아.
0: 그래서,
2: 맞아.
0: 그래서 제가 봤을
1: 솔직히
0: 때는
1: 솔직히 저는 지금 5시간 7시간 괜찮다 생각하는
0: 저도 약간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니야. 그냥 아니야? 만났으면 좋겠어. 5시간 그래. 7시간 동안 그냥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네. 언제 볼까요? 그때 볼까요? 그거를 그냥 해서
1: 그래.
0: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2: 아 근데 저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깨톡 이런 게 더, 다 무음이에요. 저는 핸드폰이 아예 무음이에요. 다. 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늦게 보는데 네. 근데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게 심리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지 않아요.
1: 근데 이제 막 처음에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너무 열정적으로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호감 정도는 있었.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이라서 저는
2: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한데 네. 나이대가 좀 높아질수록 좀 연락이 이렇게 막 계속 주고받진 않죠.
1: 네.
0: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는 게 또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존 나 살아 있습니다 정도로 맞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좀 안 맞는 거면 나중에 분명 싸워요.
2: 이거는 좀 나도 북극곰님이 소개팅 두 번에 그러는 거면 마음에 없는 확률 10%. 알아서 연락 안 해주길 바라는 거임.
1: 제가 봤을 때 두 번을 안 하신 거고 첫 번째 하고 지금 다음 날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 뭐 이런 거 같으신데
0: 네.
1: 뭐 한 번 만나보셨으면 한 두어 번 더 만나보시고 계속 이러시면은 그냥 안 만나시는 게 낫죠.
2: 맞아요.
1: 네, 안 맞는 건데.
2: 그렇죠. 5시간, 7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연락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는 난 솔직히 좀 별론 것 같아.
0: 그쵸? 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거든요.
1: 네.
0: 그 한 병만님께서 보내셨는데 네. 정리하세요. 그냥 어장관리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1: 네.
0: 아니, 소개팅에서 나갔는데도 어장관리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2: 왜냐면은 소개팅하고 또 다른 소개팅하면서 계속 이렇게
1: 그럴 수도 있죠.
2: 정립 쌓아두는 거죠.
0: 아, 일종의 네. 이제 후보군들을 좀 약간.
2: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1: 바쁘다.
2: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근데
0: 쉽지 않네.
2: 이게 저는 그냥 어쨌든 원래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은 지금 나한테 뭐 연락을 안 해서 관심이 없든 어쨌든 간에 네. 나한테 별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1: 나를
2: 힘들게 하잖아.
0: 그치?
2: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0: 맞아.
2: 그거는 그 관계에서 별로 좋은 시작이
1: 그래,
2: 아니에요.
1: 그 만약에 5시간, 7시간 기다릴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일을 시작해서요. 이때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라든지 이런 거 하나 남겨놓으면은
2: 그쵸, 배려심이 있어야지.
1: 그거 안 남겨놓은 게 조금 걸리기는 한다.
2: 맞아요.
0: 정리됐습니다. 네, 딱 좋네요. 네,
1: 근데 뭐 만나보고 싶으면 한 두세 번 더 만나보시고.
0: 매력적이었나 봐, 근데. 네, 왜냐면 이미 지금 보내신 분이 마음에 들었어.
1: 그러니까.
2: 근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0: 마음에 들었어요. 네.
2: 진짜 제일 중요한 그 타이밍 시작인데 네. 이 시작의 타이밍에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 나한테 뭔가 피곤하게 한다 이런 시작은 거의 대부분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템포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맞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신경 쓰이게 한다는 자체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다.
2: 맞아요.
1: 그분도.
2: 맞아요.
1: 6558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솔비 씨가 읽어주세요.
2: 30대고 동갑입니다. 썸 잘 타다가 차였는데 그가 저보고 좋은 사람인 걸 아는데 본인에게 연인같이 안 느껴지고 친구 같다고 해서 정리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연인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친구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안 하고 착하게 굴었는데 재미가 없는 걸까요? 외모도 별로일까요? 그냥 성향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는 걸까요? 당사자만 알겠죠? 다시 연락하기엔 좀 그렇죠.
1: 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0: 아 근데 이것도
1: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 이것도 들으면은 또 이제 사람 바라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또 이제 친구 같은 연애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1: 그렇죠.
0: 어떤 그쵸. 분들은 또 이제 자극적이고
2: 로맨틱하고
0: 설렘이 계속 나오길 바라고 좀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저 여쭤보고 싶어요.
2: 네,
0: 설렘이
2: 네.
0: 가득한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친구 같은 연애 하고 싶으세요?
2: 아니 저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설렘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친구처럼 되겠죠?
0: 맞아.
2: 근데 네. 설렘은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게 이제 로망이죠.
0: 그러니까 저는 설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모를 때는 설렘이겠지만 결국에 최종 목적지 있잖아요. 도착 지점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친구.
1: 평생 친구.
0: 근데 약간 친구 같다고 해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네.
2: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 같다는 거는 나 이성으로서 안 보여 이 얘기지.
1: 그치. 그 얘기인 거지.
2: 그 얘기죠.
1: 근데 이게.

0: 우리 6558님이 뭐 외모가 별로여서 착하게 걸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성향도 뭐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절대로 내가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그 좀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그 자존감에까지 대입을 절대 시키지 마시고 안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었던 거예요.
1: 맞아요.
2: 약간 말하는 거 자체가 약간 그 친구 같다고 좀 느껴서 정리했다 하잖아요. 친구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자체가 저는 그냥 새로운 설레임을 또 새로운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0: 6558님도 뭐 자유의 몸인 거예요 지금. 신나게 노세요.
1: 사귀다 헤어진 게 아니라 썸 타다가 헤어진 거니까.
0: 네, 썸붕이라고 하죠.
1: 그러니까 뭔가 그 깊이 가기 전에 어쩌면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0: 근데 썸붕이 더 힘든 거 아세요?
1: 왜요?
0: 썸붕이라고 해서 썸이 붕괴됐다.
2: 맞아.
0: 썸붕이라고 하는데요. 사겨보지도 않고 그 간지러움만 느끼고 이게 뭔가 약간 딱 끝나면 더 갈구하게 돼요. 그 사람을.
2: 그러니까 이제
1: 아 진짜요?
2: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잡은 물고기는 상관없거든요. 네. 낚싯대를 던졌을 때 입질만 오다가 놓치면은 심지어 입질이 캐스팅이 되고 힘 신랑이가 되는데 거의 다

0: 느낌인데 더 아쉬운 거지.
1: 그런 거죠.
2: 나는 한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사귀는 순간 책임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0: 그렇죠.
1: 조혜영님이요, 자존감이 낮으신 것 같은데 자존감부터 키웁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자존감이 높기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사실 365일 높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 근데 이게 6558님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1: 아니에요.
2: 거죠.
1: 진짜.
2: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뿐이지 지금의 타이밍이 아닌 것뿐이지 그 문제라고 꼭 보지도 않아요.

0: 얘기하려니까 이걸로 체면을 거시는 게
1: 아니 어차피 나 그럴 거였어.
0: 그러니까 맞아요.
2: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좋아요. 이런 눈치 싸움도 중요한 게 그 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말하기. 내가 너 지금 찬 거다. 이게 그치, 중요한 거지.
0: 맞아. 누가 그 결과를 누가? 완성시켰냐가 중요하다니까요.
1: 아, 그게 진짜요? 어. 네. 그건 나는 뭐가 중요해요 그게?
2: 난 그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이러면 내가 요즘에 혼자 있고 싶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1: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유치해 답을.
2: 나 요즘에
1: 뭐 언니보다 유치해.
2: 일에 집중하고 싶네.
0: 자존감을 지켜야 됩니다.
1: 아 진짜요?
0: 자존감 지키셔야죠.
1: 육사 네. 이사님이요 비슷한 사연이에요. 지금 오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연락도 뜸하고 서로 서먹하게 지내고 있는데 뭔가 헤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을까요? 왠지 새로운 사람이 생긴 듯. 한 기분마저 들거든요.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요? 이렇게.
2: 어머 왔어요 왔어.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0: 우리랑 무조건, 비슷한 상황이다.
2: 무조건 먼저 얘기하셔야죠.
0: 느낌 온다.
2: 느낌 온다.
1: 아니야. 아니 아직 사랑하는데.
2: 아니요. 그래도 사랑해도 이게 느낌이 오면 이거는 온 거거든요. 이별의 타이밍이 왔어.
1: 그럼 헤어지자고 얘기해야 돼요?
2: 얘기해야죠.
0: 근데 뭐 아시겠지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완전히 또 헤어지진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왜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여기서 상대방이 헤어지자 했는데 그래 알겠어 하면은 내가 잘 때린 거지.
2: 그치.
0: 내가 잘 때린 거지. 맞았구나. 그리고
1: 왜 그렇게 해요?
0: 이 이야기의 결과는 내가 먼저 헤어지자 했다. 자존감 지킴이 성공.
1: 왜 그렇게 해요? 아 그냥 끝까지 노력해 보지 왜.
0: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도 노력인 거죠. 왜냐면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으면은
1: 아니지.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지가 노력이 아니지.
0: 잠깐만요.
1: 오케이 들을게요.
0: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으면은 왜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맞추면 되는데 좀 약간 너무 오래 만나면 소홀해진 것 같고 그러면 아 더 열심히 노력해 보자. 네.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잖아요.
1: 아니야.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2: 나는,
1: 되죠.
2: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연락도 뜸하고 좀 우리 관계가 좀 서먹해진 것 같은데 요즘에 나한테 뭐 설렘 이런 거 못 느껴? 내가 싫어졌니?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밑밥을 살짝 하다가
2: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딴 사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은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한 게 맞으니까 헤어져.
2: 아니
0: 지켰다.
2: 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별 노래를 먼저 깔아요.
0: 아 그만 좀 가세요.
2: 이별 노래를 먼저 좀 튼 다음에
0: 그만하세요.
2: 좀 분위기를 만들고 왜 자꾸 이별 노래 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0: 아니 되죠. 잠깐만 또 솔비어에 이어서 솔비 행동이 또 있습니다.
1: 네. 맞죠.
0: 이제 네. 이별 노래 클래식한 음악이 나오면은 네. 그녀는 준비가 됐다.
1: 왜 이렇게 청승을 따라 맞죠.
0: 청승 상태가 되면은
2: 청승 상태.
0: 준비가 됐다.
2: 아니 작가님이 그럼 권태기랑 헤어짐의 신호 구별은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셨는데
0: 권태기
2: 중요한 말이다.
1: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권태기랑 헤어짐의 신호? 잘 견뎌내는 거죠 뭐 어떻게
2: 해결하세요?
0: 권태기 어떻게 구분하세요?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약간 좀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2: 그냥 다 짜증나고 좀 별로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0: 내가 이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으면은 좀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지고 약간 너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옆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고 이제 곁에 없어지면은 점점 아,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약간 보금자리 같은 게 다시 느껴지지 않을까.
1: 살짝 거리가 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사이사님한테요 그냥 약간의 거리를 둬라. 그러니까 왜 헤어지기 싫은데 나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지자고 얘기하면요 그거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마음이. 그리고 되게 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졌다 생각하시고 연락 그냥 뜸하게 하시고 조금 시간 보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2: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먼저 헤어졌다고 선수 쳤다가 힘들면은
2: 돌이킬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돌이킬 수는 없다.
1: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팍 때리지 마시고 네. 밑밥 살짝 하다가 온다 온다 내가 먼저 할게.
1: 아니 그러면 헤어지기 싫다가도 헤어지자고 이 사람도 마음 없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끊어버린다고. 이 사람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내가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돼요.
0: 그렇죠. 그 의지가 밑밥인 거죠. 밑밥을 살살 주면서
1: 알겠어. 한병만님이요. 느낌이 쎄하면 먼저 선수 쳐야 됩니다.
0: 아, 맞아요. 좋다.
2: 아, 우리랑 좋다. 같은 마음이네.
0: 아, 예, 좋아요. 좋아요.
1: 윤정우님이 A 안 사귈랜다.
0: 아, 원래 네. 연애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네.
2: 이강희님이 네. 먼저 이별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1: 그 용기죠.
0: 네. 그렇죠.
2: 네. 진짜로.
1: 그렇죠. 정진아님이 마음 돌릴 방법은 없나요? 라고.

0: 해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충격 요법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막 장난식으로 헤어지기 아니라 일단 밀법을 깔면서 원인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어쨌든 마음이 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런 거 아닐까요?
2: 맞아요. 아 근데
0: 아 힘들 때는 서로가 좋아해도 누가 한 명이 헤어지자 그러면 나도 그냥 놔버릴래 하고 놔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아니면 지킬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 헤어지시고 그렇게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1: 그렇죠.
0: 네. 근데 육사이사님이 오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맞아요. 3114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2: 남편 사촌이 서로 동갑 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촌이 너무 별로예요. 잘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니까 싫은데 그냥 한번 만나보게 자리를 마련할까요?
0: 친구한테 왜 그래? 하지 말아야지. 소개해주지 말아야죠.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2: 저도 소개 안 해줄 것 같아요.
0: 소개하지
1: 사촌이 자기는 사촌 동갑인 거잖아요.
0: 네. 남편 사촌이 동갑인데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촌 너무 별로예요. 어떤 게 별론지 궁금하긴 하다. 근데
1: 혹시라도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근데 싫은데 소개시켜주면 안 되죠. 그쵸? 사촌이면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0: 43살이셔서요. 네네. 좀 이제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그쵸? 것 같아요.
1: 이게 근데 잘 되면은 결혼인데 결혼은 싫대요. 그럼 안 되면은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는 행동인데 그러면 뭐가 됐든
2: 별로 좋은 게 없어 나한테
1: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2: 그냥 소개시켜주지 마세요
0: 그러니까 소개시켜주지 마시고 아 남자친구 생겼대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맞아요. 마무리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별로인 사람은 남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돼
1: 그러니까.
0: 네. 6580님이요 저 방금 차였어요 직장도 잃고 남친도 잃었네요 라면서 지금
2: 지금 실시간으로
0: 방금 갑자기요? 차였다고 6580님이
1: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아 타이밍을 조금 차이기 전에 말씀 주셨으면은
0: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었는지
2: 타이밍을 직장도 잃고 남친도 잃었네요 이 말이 네네.
0: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2: 남친 회사였던 거 아니죠?
1: 아 사장님이 남친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1: 사장님이 남친이었다고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직장도 잃고 남친도 잃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0: 그런가?
1: 남자친구 회사였나? 남자친구 회사여가지고 직장 같이 잃은 건가?
2: 그렇지 않고서는 남친한테 차였는데 왜 직장을 잃어?
0: 그러니까.
1: 근데 저는 위기를 기회로 오늘 한강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왜요? 왜요?
1: 또 새로운 만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2: 한강에.
1: 네. 왜냐면은
2: 너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약간
2: 아니 지금 차인 지 얼마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1: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감정이 고래 빠지기 때문에 정신 없는 데를 계속 가야 돼요.
0: 그래요. 전혜빈님이요 한 잔해라고 하시네요.
1: 봐봐요. 한강 가야 된다니까요.
0: 네, 그냥 재밌게 노시고 아유 그게 사람이 또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요.
2: 근데 사실 지금 방금 차였다라는 거는 몇 시간 안 돼서 진짜 헤어진 건 아니에요.

0: 뭔가 약간 보내주실 사연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네,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1: 저도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네. 6660 제이님께서 네. 아, 여친은 뭔가 서운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눈물부터 흘리며 웁니다. 약속 늦었다고 울고 전화 안 받았다고 울고 별거 아닌 일에 자주 우니까 좀 지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오, 근데 이거는 좀
1: 눈물이 많은 여성이군요.
3: 아니죠. 예. 좀 그래요.
1: Crying girl.
3: 왜 자꾸 울지?
0: 네? 아 이거 왜 근데 약속 늦었다고 우는 건 뭐예요?
3: 아니 전화 안 받았다고 운다는 것도
0: 전화를 왜 안 받아? 완전 완벽히 불안형.
3: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피곤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이제 메뉴 고르는데 난 사실 제육볶음이 먹고 싶었단 말이야 하면서 또 울고
3: 아 너무 싫다. 나 싫을 것 같아.
1: 전화 끊으려고 하면 왜 전화 끊냐고 또 울고 그럴 수 있잖아요.
3: 그냥 애교로 막 투정 부리고 이럴 수 있는데 운다는 거 저렇게 눈물이 계속 있다는 거는
0: 왜 울지?
3: 어느 정도 저는 좀 가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1: 아 네. 근데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좀 보이잖아요. 울면 해결이 된다. 아이들이 이제 뭐 사달라고 할 때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틀어줄게 아니면 이거 사줄게 하잖아요. 운다고 해결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어떨까요?
3: 운다고?
1: 운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다.
3: 아니 그러기엔 너무 계속 울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울잖아요. 전화 끊을게 왜 끊어 막 울어 뭐 울어 그냥 어쨌든 운다고 해서 해결이 이제 되는 건 안 된다.
3: 너무 피곤할 것 같아.
0: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요 그냥 약간 불안형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확신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상황이 불안해하시고 불안함이 눈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는 게 좀 힘들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0: 그분께서 이미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우는 아이한테는 원래 선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1: 맞아.
0: 안 울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1: 맞아.
0: 울었을 때는 매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1: 그러면 매정 왜 이렇게 매정해?
0: Shit! Don't cry! Shit! 우는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1: 오,
0: 이러고 이제
1: 우와, 좋다 이거.
0: 이러고 있다가 한 번 안 울었어. 어, 네. 너 평소에 원래는 내가
1: 울 타이밍인데?
0: 이렇게 잠깐만 내가 전화 안 받아 또 울어야 된다 안 울었네.

0: 그것도
1: 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렇게 하면 어떨까?
2: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0: 장서영님이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만나야 하나요?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네. 만나고 싶으면은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오는지 보여줄게.
0: 네. 아 근데 저희요. 네. 또 끝내.
1: 또 끝났어요?
2: 아,
0: 가셔야지.
2: 아, 진짜.
1: 아니,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그 정말 이게 메시지 많이 오는데 네. 이거 왜 많이 안 보여주세요? 지금 위에 것만 봐도 네.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
1: 오마카세 정영님 제 이상형입니다.
2: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네네.
0: 아 그럼 말을 좀 적게 하셔야 돼요.
1: 시간이 순삭이네요.
2: 네. 아,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요 솔비 씨, 정혁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0: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모니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향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 정체 꾸준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더 지나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 은 영동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덥다 덥다 더워. 지금 당장이라도 워터밤 흠뻑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많고요, 비싸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라만의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미라 샤워밤 샤워쇼.
2: 이게 나아요.
1: 시원하다.
2: 귀만 적시는 게 나아요. 그 워터밤 가면 그 저 물 한번 뿌린 다음부터 끈적거려요. 어디든 떠나고 싶은 날, 많은 분들이 또 떠나고 있는 오늘 동해, 서해, 남해. 하지만 도로에 차가 많고 길은 막히고 가보니까 또 사람 반, 물 반. 자, 미라만의 스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눈을 감고 바다를 떠올립니다. 동해 바다야 잘 있니?
1: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보겠습니다. 이 더위와 이 졸음이 싹 물러가는 깜짝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퀴즈가 나가지만 생방송 맞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필터 샤워기 선물 드립니다.
2: 자, 퀴즈. 지난 금요일 놈놈놈에서 이승철 씨 모창을 했는데요. 거기서 윤정수가 부른 이승철의 노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수야 날 좀 바라봐.
2: 락 스피릿이 없다.
1: 정해보시죠.
2: 나 좀 바라봐. 윤정수
1: 남창희의
2: 미스터 라디오.

0: 김태훈님은 남창희야. 8738님 희야입니다. 전 여친 성희, 전전 여친 진이었습니다. 희자만 들어도 소름 끼칩니다.
1: 그럴만합니다.
0: 그러진 마세요. 저
1: 그런 사람이 꼭 또 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러는데 알아서 희자를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0: 저희 희자 돌림이라고요. 저희 네. 집안 다 피하셔야 돼요.
1: 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0: 정답
1: 뭐야?
0: 희재
1: 피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야 이거 저밖에 못 맞췄을 걸요?
1: 네. 예.
0: 저니까 형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자 정은영님 지난주 토요일 이승철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정은영 씨가 다녀오셨군요.
1: 인스파이어였죠?
0: 예 그렇습니다.
1: 잘했습니다.
0: 우리가 이승철 콘서트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승철 모창가요제를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가시면 윤정수 씨의 희야 반주 제거 버전 MR 제거 버전 무반주 생목 목소리 희야를 만나고
1: 그런
0: 있습니다.
1: 그런 걸 너무 많이 자주 내보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댓글 하트 팔로우 환영하고요.
1: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0: 아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형은 인플루언서예요 이제부터. 알았어요?
1: 모르겠어요.
0: 윤플루언서로 임명합니다. 자
1: 저.
0: 오늘 시작하면서 퀴즈 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희야였습니다.
1: 희야.
0: 우리는 다시 지난 금요일 모창 가요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수 씨의 모창 한 소절 큐.
1: 희야 나 좀 봐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필 있는데.
0: 필은 있어요.
1: 나는 빼로 이렇게
0: 쓰여도
1: 나는 너의 반주 들어와 마음 알아.
0: 네. 네 아쉽게 1등은 못했습니다.
1: 1등은 남승철이가 했는데요.
0: 네.
1: 네 말리꽃 남승철이 거 들어보시죠.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너 너무 이쁘게 불렀어.

0: 아, 또 이 부분을 했냐 또. 힘들었어. 딱 하나 그 안 좋은 게
1: 여기도 약간 플랫돼. 여기도 약간 플랫돼. 소중하게 남긴 나의 꿈들을 껴안나.
2: 아, 힘들다.
1: 그리고 공개시판 1등 컵빙수 받으실 분 난데없이 만나볼 순서입니다. 오늘 콩에
0: 어 뭐야
1: 첫 번째로 남기신 분은 바로 배윤희야.
0: 배윤희야 사랑해 사랑. 아 그날 노래 보고 네, 목이 안 돼.
1: 배윤희님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희야 마치신 필 마치시고 필터 샤워기 받으실 분 명단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선곡표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들 저희는 안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행자들은 게시판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0: 네.
1: 일종의 체면이죠. 연예인이 자기 홈페이지가 아닌 라디오 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는 거 약간 흔적이 남기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있어요.
0: 흔적도 못 남겨 우리는.
1: 약간 우리가 크게 관심 없는 듯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
0: 그 옛날 방식이에요.
1: 넌 뭐 요즘 방식이냐 너는?
0: 요즘 방식으로 바꿔요 어? 좀 형.
1: 너는 뭐 요즘 사람이냐고.
0: 요즘 내가 다 형 지금 요즘 사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윤산 챌린지부터 해가지고 MR 제거부터 이런 거 다 요즘 거예요 형. 계속해서 형은 이제
1: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0: 윤플루언서 돼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계속 나타나시라고요. 자꾸 신비주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0: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0: 또 이제 또 유행이 또 다른 게 또 올 테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하시잖아요.
1: 네. 예. 근데 붙여서 하면 할만하고. 예. 그다음 앞에 보니까 그 최산 씨 그 챌린지 하기 직전에 앞부분에 몇 소절을 더 봤어요. 춤추는 거를. 아, 진짜 멋있더라고.
0: 형 춤출 수 있어요? 그런 거.
1: 그거 막 이런 거 하던데? 슉슉슉슉 이런 걸 하더라고. 완전히 뭐 무술하듯이 검법하듯이 봤어요? 못 봤구나.
0: 몰라요. 나
1: 그래서 아, 최산 씨 되게 멋지더라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그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네.
0: 불러봐요 그러면?
1: 최선 씨를
0: 여기 미스터 라디오 한번 불러요?
1: 안 와요.
0: 아니 불러는 드릴 수 있어요.
1: 뭘 불러는 드려?
0: 최선! 최선!
1: 그만해 너 그러지 마. 재미없는 라디오 재미없는 라디오라 그래. 하지
0: 뭘 재미없는 라디오 그래요? 부탁드릴 네. 라디오 보단 낫지.
1: 네. 그리고 윤승철 예. 무반주 영상이 올라갔죠. 예. 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0: 아, 팔로우가 다시 들어오르겠어요? 그 오빠 형 이렇게 아니 게시부 아시잖아요. 형도 저기 인별그램 개인 거 나는... 안 하시고 저도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올려야지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나는 날 더운 분들이 좀 이거 보고 짜증하실까 봐.
0: 왜 짜증이 내요, 형? 날 더울 때.
1: 뭐 내가 보면 짜증 나는데.
0: 뭐. 한번 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면 되지 뭐.
1: 아이고 뭐 노래도 안 나가는데 뭘 맨날.
0: 아 그냥 보는 거지 뭐. 우리 얘기 목소리에다가 나가는 거지 뭐. 아,
1: 옆에 든 살.
0: 그래 살짝 한번 해봐요.
1: 뭐 옆에 띄우는
0: 거. 계속 띄워놔요 건데. 그러면 뭐.
1: 저희 가려도 돼. 아 난 아우 꼴뵈기 싫어 진짜. 아우 보여 아우 야 좀 제발 꺼라 제발 좀 아우 야.
0: 음악 나와 음악 나와
1: 음악 나오네. 오 그 음악 나오게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할지 나오네.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윤산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아우 밖에서 박수 치고 난리네. 자 아우 미치겠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아우 야 제발 꺼줘 제발 꺼줘. 나 3번만 보면 돼. 아 나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우.
0: 좋아요.
1: 네, 아 이게 어떻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네. 아
0: 그럼요. KBS가 어떤
1: 옆에 기술 감독님이 딱 얘기해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야
0: KBS가 어떤 방송입니까?
1: 요즘 기술 감독님이시네. 예.
0: 그래요.
1: 예. 자 미키즈들 예. 이걸 보고 있는 미키즈들 도전하셔도 됩니다. 아 이 윤정수 된 정도 안 되면 한번 해볼까 예.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1: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뒤에 또 우리 저 어느 분들이 저 자꾸 이렇게 앞에 구경하는데 한나야 너 뒤돌아봐라 깜짝 놀랐다. 한나 작가 뒤돌아보세요. 네. 바로 누가 또 그렇게 구경하고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0: 자 좋습니다.
1: 그 안에 막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그 예, 줄 밖으로 나가세요 할머니. 예.
0: 자
1: 우리 할머니가 또 오셨네.
0: 예. 예. 누나.
1: 예.
0: 할머니라냐.
1: 누나.
0: 니은아.
1: 누나. 예. 예. 누나.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 그 저기 그 시크릿티가 와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니 우리 누나가
1: 우리 어쨌든 최선 챌린지 기술팀에서 많이 애써 주셨어요. 며칠째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나 오픈 스튜디오 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어, 누구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기립박스 보내드립니다.
1: 누가 아까 그 누나?
0: 이경순 애청자예요. 건강 조심하고 잘 보겠습니다.
1: 아, 그래 누나, 저 누나구나.
0: 그래. 네,
1: 그럼 미리 문자 보냈으면 우리가 알았지.
0: 아이고.
1: 마이크 잠깐만 열게요. 예. 10초만.
0: 경순이 누님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0: 아이고 언제 네. 언제부터 그렇게 미스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2: 아 항상 듣잖아요.
0: 아 그랬어요? 네. 아유 그래.
2: 그래서 오늘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2: 네?
1: 어디서 오셨어요?
2: 아 인천입니다.
1: 인천입니다.
0: 아, 더운데.
1: 아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 장학 계세요.
0: 네. 경순이 네. 우리 에너지 음료 잘 받았고요. 네. 저희가 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받으세요.
2: 아이, 괜찮습니다.
0: 아유 받으세요. 넣어 주세요.

0: 거를 네. 여기서 너무 소리 지르지 좀 마세요. 뭘 그렇게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1: 아유, 누나 오셨는데 내가 또 또 잘 챙겨드려야지.
0: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 장안 계시고요.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예. 분노가 칼칼칼로 돌아옵니다.
1: FX의 노래 아이스크림 함께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저거는 저거 철이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아 정말 너무 싫어. 남창희 씨.

0: 저기요. 미라에만 있는 네시클럽 네모난 시댁 식구들의 모임 아직 있죠? 오랜만에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요. 저희 집이 몇 년을 벼르다가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살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에어컨을 샀어요. 36개월 할부로요. 근데 저희 시누이가요.
1: 엄마!
2: 없나?
1: 엄마! 나 왔어요, 정수.

0: 와우, 아니잖아. 구형인데요? 23년도? 새 상품 샀나 보구나. 아유, 돈 좀 쓰지 언니. 이왕 사는 거 신상으로 쓰지. 어때? 돈벌이가 좀 시원찮아? 요즘은 뭐 쉬고 일하고도 없어. 언니도 나가서 알바 좀 해요. 소소하게 돈 버는 일 많잖아요. 엔잡러.
1: 아, 네. 근데 어머님 계시니까.
0: 아이, 무슨 엄마 핑계야. 엄마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근데 요즘 에어컨은 AI 뭐라더라 그래서 엄청 똑똑하대. 24도로 설정해줘 하면은 뭐 다 되는 모양이던데. 그거 해보려고 왔더니 구형이라 안 된다 아쉽다. 그리고 이거 에어컨 쓸 때 원래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돈 더 드니까 쭉 켜놓고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알죠?
1: 아, 뭐 그래도 저...

0: 엄마 힘들지? 아, 뭐야 눈, 언니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진짜
1: 아우 저렇게 오자마자 자기 집처럼 소파에 벌렁 누워서 에어컨을 켭니다. 벌써 며칠째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요. 아우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요.
0: 아우 더워. 아우 죽겠다. 나왔어요. 언니 아 마실 거 좀 주세요. 아니 미숫가루 있어요? 얼음

야,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머님도 니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그러면 모셔. 어? 니네 엄마랑 니네 집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어? 홍두깨로 그 반죽 만들어가지고 칼국수도 해먹고 미숫가루도 타먹고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0: 롤러코스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1: 롤러코스터 뭐 그 프로도 없었더만.
0: 아, 네. 아 정말. 자 안현신님, 네가 신형 에어컨 달아주든가. 시작부터 아주 얄미운 신이네 진짜. 벼멸구님, 이런 몹쓸 것이 집에 들어왔다. 아유 빈대. 0306님, 28도로 온도를 일부러 맞춘 건가요? 김근아님, 신우야 더위 먹었니? 전정규님, 진상이네 저거 진짜. 전영희님, 네가 좀 올 때 시원한 것 좀 사들고 오면 안 되냐? 정혜성님, 정순아 니네 집 전기세는 아깝고 우리 집 전기세는 땅 파면 나오니? 유현희님, 아주 네 면상을 쫙쫙 밀어주랴 그냥? 1740님, 배부른 당나귀 배 두드리며 이쑤시는 소리 하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잘 준비해서 와야 돼요. 시원하게. 알았죠? 자, 우리 서현이는 미키즈 새싹이에요. 껌 좀 드리겠습니다. 휘바 휘바 휘바 휘바. 자, 3189님 오늘은 딸과 방송을 듣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잡고 있다고. 예, 그런 거 없어요.
0: 아니에요. 아,
1: 그런 예, 거 없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최산의 눈빛이 궁금하다. 그거는 뭐 너튜브에서 최산 씨 찾아서 딱 하면은 예. 엄청 멋있어요.
0: 아, 우리 작가님이 노래 들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왜 작가님도 화났어요? 무슨 일이지? 예, 노래 듣겠습니다.
1: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방송과 예. 뭐가 똑같아요? 올... 달라요.
0: 뭐가 똑같은 거
1: 뭐야? 뭐가 달라요? 노래 들고 뭐 하고 노래 들고 뭐 하고
0: 네, 노래를 원래 49분 이후에 듣는데 지금 48분인데 들으라고 하면 저희 섭섭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10cm의 네가 참 좋아 함께 듣고 올게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디아스푸드,
4: 서울사이버대학교,
3: 코끼리 베이글,
4: 셀로맥스,
3: 유성물산교역,
4: 유승아빠, 패스슬립,
3: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4: 서울카페앤베이커리페어,
3: 오토링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3: 9632님, 미스터라디오 들으면 신랑이랑, 미스터라디오 들으면서 신랑이랑 아들이랑 집으로 가고 있어요. 2박 3일 잘 놀았어요. 토요일은 경주에서 1박, 어제 여수에서 1박. 오늘은 집으로 고고싱.
4: 어허.
3: 좀 촉박하긴 하다.
4: 그러네.
3: 한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근데 뭐
4: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거고.
3: 그러니까요.
4: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네. 뭐 좋은, 재밌었겠죠. 경주에서 또 여수 둘 다 너무 좋은 데니까. 맞아요. 네.
3: 경주 여수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4: 그렇죠. 좀
3: 거리가 있는데. 그래요. 차에서 다니면서 가족들끼리 정말 좋은 시간이었기를.
4: 그럼요. 나중에 가면 다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3: 신랑과 아들 나이가 궁금하네요.
4: 예.
3: 아, 제 신랑은 80이고요 아들은 55세예요 조금 힘든 여행이었겠죠.
4: 그걸 너무
3: 너무 극단적인
4: 극단적이 너무 대학로예요.
3: 네. 예,
4: 대학로 계획하지 마시고요.
3: 알겠습니다. 예, 예. 자, 931님 즐거운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창희 씨.
4: 네.
3: 3부 첫 곡을 맞춰라. 시간 3부의 첫 곡은 어떤 노래가 나갑니까, 남창희 씨?
4: 허리케인 피넛. 허리케인 피넛. 스르륵 스르륵 덮치며
3: 돌아봅시다.
4: 뭘 돌아봐요.
3: 돌아봅시다 없습니다. 전남지 사운드.
4: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양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월곡램프부터 정릉터널 사이로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구리 쪽은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구간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허리 케인.
1: 아니 따라 하시면 따라 제대로 하셔야죠.
0: 아, 허로 들어가야 되는데 커로 기억이 발음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커리 케인인데 허리 케인 때문에 커리
1: 커리 드시고 싶으세요?
0: 맛있죠.
1: 맛있죠. 인도 커리. 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보아의 커리케인 비너스.
0: 너도 커리케인.
1: 형이 커리라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커리케인 비너스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오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빈님 허리 허리케인 블루. 허리케인 블루 한창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우리 정수영의 뭐
0: 이윤석 김진수
1: 예 뭐 동기신가요 아니면
0: 네 뭐 동기라고 봐야죠.
1: 비슷하죠.
0: 예. 네 연차 그렇죠. 비슷하죠. 예.
1: 김장환님 허허허 허리 개미 허리 부러워 허허허허 허리 개미 허리 부러워. 개미 허리를 부러워하는 한 인간의 고뇌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0: 음식 조절해야죠.
1: 네 김영수님 허허허허 허리 삐걱 물리치료 해주셨고요. 기관님 창희님의 매미 소리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0: 아까 개미허리에 이어서 예. 허리둘레까지 9633님 나이가 들어서 허리 어깨 다 삐끗했어.
1: 아이고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엄정성님 허기질 땐 비프 스테이크.
0: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정정훈님 정정훈님 허리 업 쪼르디
0: 쪼르디 오늘 옵니다.
1: 예.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고요. 자 네네. 어떤 분께 먼저 드릴까요 선물을?
0: 저는 엄정석 씨, 엄정 경고합니다. 허기질 땐 비프 스테이크.

0: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은요,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 통기타요,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 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2: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1: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2: 선물이 콸콸콸.

0: 자, 안경이 왔어요. 안경이 왔어요. 멋들어지고 세련된 연예인 안경이 왔어요.
1: 와우.
0: 연예인은 관리하세요. 지금부터 안경이 공짜.
2: 패션의 완성은 안경. 안경 여러분께 쏠 수 있어. Come on.
1: 조충현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쪼리디 조충현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1: 충현 씨.
2: 네.
1: 쪼리디 삼촌 안녕하세요 하고 이승찬 씨께서 인사해 주셨고.
2: 아이, 감사합니다.
1: 엄정성 님께서 KBS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 영상에 출연하신 것을 왔어요. 반갑습니다.
3: KBS에 뭘 했다고요?
2: 아니, 영상 그 저기 뭐
1: 에너지 절약 실천. 예,
2: 그런 거 제가 KBS도 나가고.
1: 그래.
2: 이거 지상파에 다 나간다고요.
1: 아, 지상파에 다 나가요. 네. 주현 씨가 이제 저 에너지 절약에
3: 약간 양복 입고 하는 거죠?
1: 에너지 절약에 그러면 이제 아이콘이시네요?
2: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국민 여러분들께
1: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지난번 녹화장에서 너 공회전 돌리고 있던데. 자. 엄정 경고합니다. 엄정석 씨, 엄정 경고해 주세요.
1: 예, 강에 불 켜고 나왔다는 얘기 있던데.
3: KBS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 영상에 출연한 거 엄정 경고했어요.
2: 전기세 무서워서 제가 다 불도 끄고 다니고.
1: 확실하죠?
2: 예, 그러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3: 왜냐하면 또 우리 저 위기 탈출 넘버원 정규 편성 돼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2: 아, 그렇습니다.
3: 잘 어울립니다.
2: 아, 예.
1: 한번 동부하세요.
2: 그 내일이요. 화요일 오후 6시 50분 KBS 조이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봐주시면은 제가 또 코너가 아찔한 충현 씨라고 또 제가 또 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3: 아찔한 충현 씨.
2: 예, 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3: 웃기고
2: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미라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2: 아, 뭘 밟고 올라갑니까?
3: 그럼 어떻게 할래요?
2: 같이 가야죠.
3: 같이 안 가요.
2: 그래요?
1: 그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3: 코너 가는 거 너무 우리
1: 우리를 뭐 위기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 한번 연기 같이 한번 코너 한번 하실래요?
3: 너를 예민해. 남창윤은 예민하지.
2: 약간 좀 예, 약간 예, 왜 그래요? 왜? 화가 많이. 혹시 뭐 부부 싸움 하신 건 아니죠?
1: 저는 부부 싸움을 한 번도
2: 안 해봤어요. 왜 그러지?
3: 네. 부부가 대화가 없습니다.
1: 그렇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2: 근데 날씨가 너무

올게요. 노래 듣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네. 또 뭘 해도 안 되는 꽝손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휘성의 노래입니다. 안 되나요? 듣고 올게요.

0: 그때 그 현철이 문학회가
1: 아, 지금도 날 더워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을 텐데.
0: 근데 진짜 애가 어른스럽고 선하게 생겼었어.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들어와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잘 마음에 든다고.
1: 예. 예. 예. 오늘 또 불후의 명곡 예. 재밌게 잘 보시고요.
2: 불후의 명곡 누가 나올래나?
0: 신동엽 씨요.
1: 아 맞아요.
0: 공포 불후요. 자 다음 참가자는 오~, 오
2: 정말
0: 그 골드크림 뚜껑 같은 거 있거든요. 네. 딱
1: 자.
0: 종 뽑았습니다. 종. 자, 예. 자, 이제 예. 아까
1: 갈까요?
0: 이거 중에서 하고 싶었던 광선. 네. 예.
1: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1: 어, 1676님. 저는 전국 노래자랑 예심을 7번 탈락했어요. 오마나. 이 정도면 광선 맞죠?
0: 그 7번 정도 탈락했으면 받아들이세요.
1: 근데 마지막으로 7.8개 오뚜기 정신으로 도전하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0: 아니 그럼 차라리 네. 네.
2: 형
0: 노래가 네. 좀 별로이면 뭐 오바라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하세요. 좀 이렇게 인기상 요즘 인기상도 노래 잘하더라 근데 인기상도 기본 노래 잘하는데 막 난리치고 잘 예. 활기차고 그래야지 또 되더라고요.
1: 아, 그 두 분 그런 말씀하시긴 전국 노래자랑에서 너무 잘하지.
2: 저는 잘했어요.
1: 그래요.
0: 저는 잘했어요.
2: 경쇼 때 떨어진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야, 너 그거 진짜 나쁜 습관이야.
2: 한번 들어볼래요?
0: 누구 때문에
1: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요.
0: 누구 때문에
2: 감독님 있어요 혹시?
0: 누구 때문에 비난하고 그런 거 정말 나쁜 습관이야.
2: 형님, 나의 눈물.
0: 아니
2: 이거 말
0: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2: 나오래요.
1: 나온다. 진짜.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럼 땡 나오지. 이렇게 픽사리 나가는데. 예.
2: 아니 모든 연예인들끼리 나가가지고 예? 모든 연예인들이 다 딩동댕 받았는데 우리만 꽝을 받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1: 그러니까.
0: 혼수상태를 불러야 돼 여기. 혼수상태 예. 박현빈이 나 한 명 더 있었지.
2: 신유.
0: 신유 신유 신유는 완전 내 동생이었는데 신유 박현빈이
2: 또 뭐
0: 어, 누구야 아. 그, 혼수상태.
1: 아 그렇게 그런 관계 이런 걸로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0: 아니 뭐 그런 건
2: 공정하게 하더라고요.
1: 그렇지.
0: 아니 공정하게 안 하더라도 땡을 할 필요는 아니야, 없었잖아.
2: 솔직히 좀 웃기려고 땡한 네. 것 같기도 해.
1: 알겠습니다.
0: 정수 아무도 땡을 안 줬어. 내 만만하니까 말이야 나를.
1: 어 어쨌거나 네, 7.8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은 드리고요. 네. 자 3331님은요. 아 남편이 전 아무것도 못 만지게요. 예. 에어컨을 청소한다고 뜯었다가 필터망을 찢어버렸어요.
2: 어, 찢었어요.
1: 이럴 수 있어요.
0: 에어컨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힘주고 힘주고 했군요.
2: 그래. 에어컨에서는 필터가 생명입니다. 조심하시고요.
1: 저도 어젯밤에 저 아기가 장난감 자동차 문이 빠져가지고 예. 그 살짝 껴주면 되는 건데 제가 그 힘으로 눌렀다가 아예 그게 부러져가지고.
2: 아이고.
1: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예 그랬었는데
2: 아들 무릎 꿇었나요?
1: 예 꿇었죠. 미안하다.
2: 뭘 또 무릎을 꿇어요?
1: 근데 웃어서 괜찮다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모르면 힘을 주게 되면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예.
2: 항상 예. 대나무는 예.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 유연한 것들은 부러지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렇게 우리가 힘 쓰고 딱딱하게 굴면
0: 대나무 분지르는
1: 구조가 있고 이런데
0: 대나무 분지르는 거 한번 보여줘.
1: 어 그래요?
0: 힘이
2: 아, 정말 왜 그러세요?
0: 과도하게 들어가면
2: 아 분지러지겠죠.
0: 뭐든 부러집니다. 예.
2: 그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뿐이지 부러지지 않아요. 바람에 됐어요?
1: 네 좋습니다.
2: 기계, 자 그럼 기계로만 부러져요. 미안합니다.
1: 아, 예. 아, 그 김민님은요 막히는 차선 골라 타는 것도 재주래요.
0: 항상 아. 계속 못 참고 계속 움직이니까.
1: 근데 이제 그거 좀 멀리 보면서 어디가 빠지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2: 맞아요. 예,
1: 괜히 움직였다가 거기가 또 막히고. 2차선 움직였다가 3차선 또 거기에 막히고
0: 그러니까 바로바로 빠는 거는 네. 이렇게 막 요령 펴서 가면 빠르긴 하는데 목적지는 다 비슷하게 도착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 네. 5분 아, 5분 공감합니다. 먼저 가려다가 네.
0: 네? 50년 먼저 간다?
2: 가요.
1: 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네. 네.
2: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셔야 돼.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돼.
1: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고윤아님은요. 핸드폰 액정 필름 붙이기 완전 똥손.
0: 그거 좀 어려워.
1: 몇 개나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포 생긴 채로 체념하고 씁니다. 너무 어려워요.
2: 그렇습니다.
1: 그 기포 생기고 이거 계속 눈에 가서 막 신경 쓰이지
0: 그렇지.
1: 않나요?
0: 네. 네. 맞아요. 신경 쓰이죠.
2: 이거 제가 붙였는데 어때요?
1: 잘 붙이네.
2: 제가 진짜 붙였어요.
1: 어, 잘 붙이네.
2: 뭐가 별로예요?
0: 많이 간 것 같은데 흠집이?
1: 아 이제 오래 썼으니까
2: 아니에요. 안에가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0: 깨졌어요.
1: 야

0: 우리 백수빈님이요. 네.
1: 제 손만 닿으면 박살나고 부서지고 막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리모컨이 집이 정말 여러 개예요.
2: 떨어져서 바로 깨지는구나. 네.
1: 백수빈님. 네. 자, 이어서 9964님은요. 얼마 전에 손님 온다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 준비했는데요. 다 차려놓고 보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밥솥을 열었더니 쌀 씻어놓고 취사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요리의 꽝손은 나야 나. 이건 요리 꽝손이라기보다 약간은
2: 뭐 잘 볼 수 있어요.
0: 건망증.
1: 예, 약간 착각. 예.
0: 요리하다 보면 하나 놓칠 수 있지.
2: 뭐 요리 잔뜩 하는데 뭐 밥 놓칠 수도 있지.
1: 맞아요.
2: 뭐.
1: 예. 그러니까.
0: 그건 아니고 괜찮아. 그래. 밥이 그렇고 금세 되잖아요. 20분이면 되는데 뭐.
2: 네. 뭐
0: 계속으로 하면
2: 그거 말고 뭐 심하게 뭐 한 적이

0: 연기가 자욱했다든지 위험할 정도로. 그러면 좀 위험하죠. 예.
1: 그렇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네. 유호광님은요. 제가 손만 닿으면 접시가 깨져요. 와우. 아내가 아끼는 접시도 깨먹어서 정말 혼났습니다.
2: 아니 뭐 김, 아니, 김국환 씨야 뭐야 왜 이렇게 접시를 다 깨트려?
0: 손만 닿아서 접시가 깨지면 유리 깨려줘.
2: 야, 뭐
0: 그건 뭐 마술쇼 나가야지 뭐. 예.
2: 야. 어때 어떤 게가 더 제일 맛있죠?
0: 유리 깰라요, 김국환이에요.
1: 김국환.
2: 자.

0: 나는데.
1: 그렇지. 조충현이 넌 내가 먼저 깬다. 어디서 네가 남창희 편을 들어?
0: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
2: 남창희 편을 드니.
0: 네. 네. 자, 나 얼음공주야님.
2: 예.
0: 아, 지도 보기 힘들어요.
1: 지도.
0: 여행 가서 지도대로 가면 왜 항상 반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도.
2: 아, 전 약간 이거 있어요.
0: 내비 잘 못 봐요.
2: 보다가 꼭 한코 그 교차로 같은 데서 이렇게 빠져
1: 잘못 빠져나갈 때.
2: 아. 꼭 두 가지 빠져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진짜 헷갈려요. 아. 아. 그리고 요즘에 내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1: 맞아요.
2: 헷갈리게
1: 좀 헷갈리게 나와요. 우회전 길이 조금 헷갈려.
2: 헷갈리게 바뀌었어.
1: 저도 그래서 어디야 저기 방화동 쪽을 가려고 했는데 인천공항까지 간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그런 데 있대니까
1: 빠져나가는 걸 잘못 빠져나가니까 한 번에 그냥 쭉 보내더라고.
0: 와.
1: 그래. 아주 열받더라고.
2: 내비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0: 윤정수
1: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2: 자,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4부가 시작됐고요. 조충현 씨 함께하고 네. 있고요. 오늘 주제가 이 구역의 꽝수는 나야. 근데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실수인데 본인이 그걸 더 좌절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더 끌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3: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2: 자, 여러분들의 꽝손. 네. 뭐가 있습니까?
3: 5585님. 다섯 줄짜리 복권 사면 숫자 딱 한 개. 운 좋으면 세 개 맞아요.
4: 아이고. 누구도 그래요.
3: 보통 다 그렇죠?
4: 네. 운 좋으면 세 개죠. 그럼. 네, 그렇죠. 운 진짜 좋아야 세 개 맞죠?
3: 그러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아, 반면 송영재 님은요. 어이고. 저는 지금의 아내랑 2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2: 아이고 저런.
3: 이게
2: 영재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네요, 송영재 씨.
3: 아, 근데 예, 뭐.
4: 왜 그러세요? 자,
2: 송영재 하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나네요.
4: 뭐죠?
2: 뭐 하여튼 다들 열심히들 하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4: 그건 송영기.
2: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요즘에 그 찾으셨더라고요. 또 목소리 비슷한
2: 사람. 네.
3: 아, 성대모사. 네. 역시 아, 네. 늘 이렇게 열심히
2: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제가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결과물을 주시면 잘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4: 죄송한데 형. 웬만하면
2: 네, 뭐 하지 마요.
4: 정치인 쪽은 여기.
2: 아유, 색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4: 아니, 색깔은 없어요.
2: 목소리가 그냥. 비슷하길래 해본 겁니다. 예. 예. 예.
4: 그럼 저쪽 알겠습니다. 저쪽 분들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2: 저쪽에 난 저쪽에 누가 있는지
3: 이쪽 하셨으면 저쪽까지
2: 잘 몰라가지고.
4: 그래, 좀 비율을 맞춰주세요.
2: 그러면은 저쪽은 뭐가 나? 국민 여러분.
4: 장동혁도 우리 또
2: 그냥 예. 목소리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4: 하지 마세요. 진짜.
3: 알겠습니다.

0: 좋아하면 그 설레고 아, 배 타러 가가지고 막 예,
1: 배 새벽부터 가야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2: 아 나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 와서
1: 손질해야
2: 그
1: 되고
2: 비린내가 안 나게 좀 처리하는 것도 아, 힘들더라고.
0: 그렇죠. 예. 쉽지 않죠. 뭐 비린내 날 수밖에 없으니까.
2: 아 그러고 보면 나 진짜 우리 외삼촌 어릴 때나 젊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그 생선을 잡아오면 욕조에 담았어요.

0: 와이프도 좀 사다 드리고 좀 하세요. 잘 몰라.
1: 왜 그러세요, 남창희 씨?
2: 아니, 전.
1: 아, 오늘 좀 이상해. 아,
2: 아, 알겠습니다.
0: 저한테 자꾸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좀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 부부싸움 안 할 국리를 좀 해보세요.
2: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또 그 부부싸움
1: 안 했다. 부부싸움 안 하는 거? 네, 너무 신기하지. 네, 예. 사랑이 없나 싶기도 하고.
2: 네. 자, 이어서
1: 그 제가 아내분을 알잖아요.
2: 네네. 무던에
1: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2: 그럼 워낙 또 남창이 씨 잘 하니까.
1: 길게 안 하시더라고.
2: 네.
0: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2: 네. 자, 이어서 김송림님은요, 라면물을 못 맞춰서 비빔면이 돼요.
1: 야.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500ml 딱 더 있잖아요. 그 라면 끓이는 방법에 다 500ml.
1: 그러니까 집에 냄비가 잘못된 거야. 어. 냄비가 널쩍한 걸 쓴다든지.
0: 근대적으로 하시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절대로 막 계량을 안 하셔.
2: 아, 그렇구나.
0: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계량을 해야지 사실은.
1: 제 아내는 계량으로 해서 보유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진짜 정말 잘 만들어.
2: 진짜.
0: 그 형은 오늘 계량 한복 입고 오신 거예요?
1: 아,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남창희 씨가 오늘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아니,
0: 오늘 공격적이에요. 계량 한복 입고 오니까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1: 아내랑 싸움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찔러버리는 거야, 그냥. 그 아내랑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되니까.
2: 그래. 창희 씨, 차라리 예, 방송을 위해서 부부싸움 한번 하고 오세요.
1: 그러니까.
2: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0: 그렇습니다. 여보, 싸워야 될 것 같아. 어떡해.
2: 네. 자, 이어서 박종명님.
0: 시비 걸어보래.
2: 예. 어, 박종명님은요.
1: 네네.
2: 전 집에 수도꼭지 교체하면 매번 어딘가 물이 다시 샌다 그래서.
1: 아.
2: 우리 집 광수는 나야나. 어, 아내는 진짜 맥가이버입니다.
1: 아. 아우, 아내가?
2: 네. 와, 우리 집이랑 똑같네. 박종명님. 저도 박종명님이랑 똑같습니다.
1: 와우. 네.
2: 공감합니다. 네.
0: 그래요.
1: 네. 어렵구나 이게.
0: 네.
2: 아, 이거 진짜 열받겠다. 참치 마요님.
1: 그게 그 박종명 씨 그 까만 고무링을 끼시는 거죠?
0: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고무링을 껴야 돼요. 아, 혹시
2: 그게 이제 그
1: 고무링을 안 끼면 물 무조건 셉니다.
2: 그러니까 보면 손 이게 뭔가 야무져야 돼. 네, 제가 좀 야무지지 못하고 약간
0: 야무지게.
1: 그다음에 볼트너트 조일 때 방향을 평행으로 똑바로 해야 돼.
2: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1: 조금이라도 비틀면 그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게
1: 잘 못하시는 거지.
2: 저거 제가 좀 성격이
1: 그러니까 종명 씨가 제가 보기에는 돌려서 끼면 된다 그 생각만 네. 하시는 것 같아.
2: 아. 네.
1: 돌려서 잘 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2: 네,
0: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2: 자, 이어서 참치마요님. 마트 한정 세일 할 때 항상 제 앞에서 끊겨요.
1: 아,
2: 이거 제일 열받겠다.
1: 좀 일찍 가요.
2: 아니, 아, 그 타이밍인데. 네. 아, 한정 세일. 아.
0: 한정 세일은 뭐 언제 할지 모르니까.
2: 그러니까.
1: 그리고 참치 마요님이 내가 보기에는 양보를 잘 하시는 분인 거야. 보통 그런 거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밀어붙이고 해갖고 나해가거든.
0: 수박 할아버지 같은 사람.
1: 눈치 빠른 사람들.
2: 아, 전 참치 마요인 줄 알았는데 참치 마요님 있네요.
1: 네, 참치 마요.
0: 어,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우리 꽝손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1: 아, 순한 느낌이야.
0: 예.
1: 아, 문자를 봤을
0: 그러니까요.
1: 때. 그죠?
0: 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와서 저희가 또 계속 나눠볼게요.

0: 네.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충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미라마트 오늘의 주제는 이구의 광순은 나야를 함께하고 있는데
1: 광순이 전혀 아닌 분. 아까 신동선. 현철이 엄마.
0: 예.
1: 우리한테 주말 농장 키운 채소들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근데... 가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컵 조심하시고.
2: 야.
0: 야. 와.
1: 와. 와. 아, 뭐야? 와.
0: 고추, 토마토. 와. 뭐, 지금 여기에 바질. 어, 바질장 너무 좋다.
1: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야, 포도 같은
0: 뭐 엄청난
2: 토마토.
0: 뭐,
2: 토마토. 어?
1: 오이가 어떻게
2: 어, 너무 싱겁고 어, 뭔가 와, 정성 가득.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야.
0: 이게 뭐야? 망고 고추? 와.
1: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재배했죠? 대단하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주물 농장에서 진짜 금손입니다.
1: 야, 바질도 있다. 바질.
2: 예, 우와.
0: 우리 또 이렇게 어 우리 또
1: 아니 야. 오늘 저 불후의 명곡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동엽을 줬어야지.
0: 신동엽 씨는 받지도 못해요. 네. 만날 수가 없어요.
1: 네. 거기 객석에서 넘어가기 어려워요.
0: 야, 야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어,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이 무더운 여름에 예.
1: 현철이가 저 어머니의 저 성품을 닮았구만.
0: 그러니까요.
1: 어. 예. 아들이 원래 엄마를 좀 닮지.
0: 현철 씨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1: 어머니.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많은데 끝.
0: 네, 아 감사합니다.
2: 노래 잘하시는데.
0: 아, 형 되게 잘해요.
2: 전문 노래자랑에서 그렇게 하시는.
0: 형은 반주가 있으면 잘 못해.
2: 아 그렇구나.
0: 쌩을 잘.
1: 난 남의 거에 맞추질
2: 아,
1: 못해.
2: 아, 너무 잘하시는데. 예.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아유.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우리 저 충현 씨 것까지도 우리 스탁 그러니까. 스티커 챙겨주셨네.
2: 아, 감사합니다. 예. 아,
1: 충현 씨도 갖고 가면 오늘 또 네.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가 얼마나 또 네네. 칭찬.
0: 이거 가지고 본인이 뭘 만드세요?
2: 내가?
0: 네, 그럼 누가 만들어?
2: 알겠어. 알았어.
1: 내가래. 내가.
0: 이거 갖다 주면서 뭐 좀 해봐 이러지 말고요 또. 아니, 예.
2: 자랑만 하려고 그랬으나. 예. 아, 알겠습니다.
0: 예. 바질 향이 지금 계속 나.
2: 너무 감사하고요.
1: 예. 오빠.
2: 이 구역의 광선을 내가 보도록 할게요.
1: 오팔팔팔. 이 영표를 붙여 내 가슴에.
2: 왜 붙여 이 영표를?
1: 오팔팔팔리. 뭐라 그랬어 내가 나보다 웃기지 말라.
2: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2: 아, 네. 자몽다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행 예약해 놓으면 꼭 비가 옵니다. 이거 어. 어떻게 해요, 진짜?
1: 여행을 예약해 놓으면 비가 와요?
0: 그래. 아니, 그런 사람 있어.
2: 그런 분 계시죠.
0: 비를 그래, 놓고 다니는 사람
1: 그래요.
0: 있어.
1: 그래도
0: 가면 되지.
1: 그래도 재밌게 놀아요.
0: 그래요.
1: 뭐 어차피 그럴 거면은 뭐 충분히 비 올 거라는 거 알겠네. 이제 가면은.
2: 네. 네.
1: 아니면 그러면 자몽다님이 본인의 그걸 바꾸고 싶어요? 엄청 가문 곳에 한번 놀러 가세요. 엄청 가문 곳에 가서 비 오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0: 네.

0: 어떻게
1: 이뻐서 못 내고 싶지. 근데 네. 옷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한 적 있나? 와이프한테 얘기했나? 옷의 멋짐은 사이즈입니다.
2: 사이즈.
1: 사이즈가 음흠. 나한테 맞아야지만이 네. 옷이 폼이 나는 거지. 아무리 네. 예쁜 옷도 네. 사이즈가 안 맞으면 꽝이야.
2: 알겠습니다.
3: 그래요. 네. 사이즈. 김은실님이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래. 그랬어. 어떤 사람 같으면 단추 떨어지면 바로.
0: 뭐야? 왜 떨어졌어요?
3: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단추 그치, 떨어지게 그치. 이런.
0: 컴플레인은 오히려 할 수도 있는데. 예.
1: 이게 뭐 단추야? 뭐야?
3: 그 뭐야가 생각이 좀 안 나네.
1: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비유의 네. 말을
3: 소리만 질렀네.
1: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3: 단추야 미사일이야? 튀어나가.
1: 미사일은 너무 억지스럽다. 뭐가 있어? 생각 안 나요?
2: 죄송합니다.
1: 자, 이번 텐데 뚝 떨어졌다. 단추야? 그 분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멘트. 뚝 떨어져. 이게 단추야 뭐? 단 자석이야. 아 이것도 안 맞네.
3: 안 맞아요.
1: 네. 자 그러면 없는 걸로 할게요.
3: 이렇게 화내지 마요.
0: 자 이분 건 꼭 사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유지상님입니다.
1: 유지상님.
0: 이렇게 뭔가 주제를 주실 때 문자 보내는데 채택이 잘 안 됩니다. 이것처럼 꽝손 있습니까? 이것도 꽝손 능력은 아니겠죠? 하셨는데 뽑혔습니다.
1: 유지상 씨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요. 전 기억해요.
3: 네.
1: 아, 지상 씨 몇 번 됐어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유지상 이러면 했을 걸 형이.
1: 유지상.
3: 예.
1: 아, 그래.
3: 일본 사람인가요? 이러면서 유지상 안 했어요?
1: 유지상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3: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뭐 지상 뭐, 지상으로 네. 초대해야죠 뭐 그러면
1: 지상 좀 그만하시죠.
3: 어둠 속에 빛처럼 말라.
0: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되고 그러면은 다 안경이 공짜 아니었어요?
1: 맞습니다.
3: 와, 예.
0: 대단합니다.
3: 네. 아니 근데 공짜였고요. 그것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0: 그러니까
3: 거니까.
0: 그러니까 추첨 통해서 안경을
3: 드리는 거. 그거에서도 안 되면 진짜 꽝인 사람이거든요. 아. 자, 알겠습니다. K81님 단추야 상추야?
0: 단추야 상추야.
3: 예, 김대기님 단추야 껌딱지 해주셨는데요.
1: 다 이상해요.
3: 다 이상해요.
1: 너무 김건아 씨. 로별... 이건 뭐 단추야 데코야? 예. 그 뭐예요?
3: 로별 로별.
1: 단추가 데코지.
3: 예, 로별이고요. 자, 우리 이제. 저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3: 예. 예. 안녕히 가시고요. 우리
0: 바이바이.
3: 예. 네. 안녕하세요.
1: 잘 가.
3: 안녕하세요. 네.
4: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5: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4: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6: 대체 할 땐 어디로
4: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네, 윤정수 합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어두,
9: 서진올카,
8: 셀레나제,
9: 베스트슬립,
8: 키움증권,
9: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8: 아이고, 새롭게 오셨네요.
9: 경기도 화이팅!
8: 경기도시장 상권이 더 좋아지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다 같이 힘드니까요.

0: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미라클분들 안은경님, 신서보님, 손혜진님, 심유영님, 김유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밖에 있는 불후의 명곡을 보러 온 우리 두 분 미라클들도 예, 잘 구경하고 가십시오. 예, 우리 현철이 어머니
1: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는요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정체되고 있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서울교에서 여의하류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1: 심의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거든요. 박대성 씨에게 시원한 금이수박 한 잔 보내드립니다. 정미선 씨. 사소하지만 저 오늘 새 직장에 첫 출근했어요. 뭐든 처음이 어렵잖아요. 나이 드니 새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아자아자 파이팅! 미선 씨, 아니, 뭐가 사소해요? 아니, 사람에게 직장은요, 나의 일터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일터에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

0: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1부 이수정 씨 퇴근해서 실외 주차장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타들어가는 더위네요. 찜통 차 안에 앉아

푸다를 떨었는데요. 폭염이 우리의 만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이 무더위에 안녕하신가요? 무사히 버텨낸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문자 메시지 소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차 중도 사실 의외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미리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시동을 거실 때쯤 미리 보내놓고 아니면 예약 문자 걸어놓고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2558 편의점 상품권 전해드릴게요. 5592 음식점에서 근무하는데요. 일할 때 쓰는 투명 마스크 턱 부분에 땀이 찼어요. 쉬는 시간에 잠시 벗었더니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신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과 비거주의 세부담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커집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5인 소동 등과 관련해 육군 1군단장이 직무 배제 조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서울까지 나가서 여대 앞이나 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을 정도니 고향 남학생들의 차림이 눈에 찰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 탔는데 한 남학생에게 시선이 갔다. 물이 빠진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하얀 얼굴에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 동그란 안경을 쓰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수 이승환 오빠와 닮은 모습이었다. 처음엔 와, 우리 동네에도 저런 멋쟁이가 있네 하고 지나쳤는데 언제부터였을까 버스만 타면 두리번 두리번 그 남학생을 찾게 됐다. 오늘은 이런 옷을 입었네. 와, 손가락도 정말 길다. 반지를 여자친구가 있는 걸까? 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 남학생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하지만 말도 못 걸었다. 그냥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감

보다 한 살 많음. 이름은 윤현준. 현준 오빠. 어쩜 이름도 멋져. 그 오빠를 떠올리며 일기장과 편지를 써서 건너 건너 전했는데 오빠에게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운 좋게 연락처도 얻었지만 딱 그뿐이었다. 오빠가 고3이 되는데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남자애들 대시를 받아도 여전히 오빠를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지켰던 나. 그렇게 고2가 되었고 하루는 더운 여름날에 친구랑 공부하다가 잠깐 쉬러 밖으로 나갔는데 근처에 서 있던 여자와 남자를 보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알 수 있었다. 현준이 오빠란 걸. 우리 학교에서도 예쁘기로 소문난 선배 언니와 현준 오빠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언니와 현준 오빠가 사귄다고.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요. 내가 먼저 현준이 오빠 좋아했다고요. 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하필 거길 나갔을까? 나가지 않았더라면 둘의 다정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괴로웠다. 그리고 선배의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현준 오빠가 아무래도 내 마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오빠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수많은 편지와 일기를 알고 말하는 눈치였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나는 제대로 표현도 못한 사랑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0: 나를 기억할까? 과연 답이 올까?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준 오빠에게서 드디어 답장이 왔다.
1: 추석에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연락을 줄게.
0: 그 짧은 내용에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받아본 적도 없고 마음을 꺼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름답게 사랑했을지 아니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헤어졌을지. 이루어지지 못한 짝사랑이기에 이렇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맞아요. 진짜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 거잖아요. 대화도 한번 못해본 거니까.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히는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린 사랑했잖아 호수연 씨 신청곡

수도 보내드려요. 얼른 일어나세요. 가서 준비 운동 좀 하시고 소화시키고. 근데 이런 이 상태에서 수영하고 오면 완전 배 또 고플 것 같은데 저녁 때. 아무튼 애쓰십니다. 7536 6165 포항에서 근무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매일 물량이 늘어가는데 너무 무덥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좋은 날 덕에 좋은 노래 들으면서 하루 힐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6165 기사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택배 기사님들 없이 옛날에 우리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기사님 진짜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진짜 필수 필수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들 건강 챙기시고 금이 수박 주스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힐링하신다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 힐링하시게 도와드릴게요. 6165 기사님.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일양약품 베스트슬립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셀레나제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동방신기 하이야이야 여름날

0: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월요일 생방송 3부 잠시 후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베이비복스 야이야이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바람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아마존에 있는 돌멩이요. 그냥 조용히 물속에서 살고 싶어요. 장현진 씨. 진짜.

다들 금고 안에다가 현금이나 금덩이 넣어두더라고요. 그런 거 좀 품고 살아보고 싶어서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사연 보내주세요. 샵 잘됐어 듣는 동안

샵 잘됐어.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 생엔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거제도 유람선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4534. 바닷바람 맞으면 훨훨 날고 유람선 탄 승객이 던져주는 새우맛 과자 받아 먹으면 그건 어떨까 궁금해서요. 그렇죠. 예. 고기 이제 유람선 따라다니는 게 킬포죠. 이제 고기가 킬링 포인트여서 그냥 먹이 잡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잘만 따라다니면 계속 과자 먹고. 4534 이어서 김유아 씨 로봇이요. 로봇은 시키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종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어머나 세상에 이 남녀가, 어머나 세상에 이 친구들이. 아, 네네. 아, 재밌네요. 오늘 방송. 다음 생엔 사람 말로 이거 사람 말고 이걸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강 유람선 탑승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박도훈 씨의 보통날. 무더운 요즘 현장에서 일하느라고 정말 힘들다. 공장 안에서는 대형 선풍기 두 대가 돌아가는데 후끈한 바람이 훌훌 날리고 커다란 기계 수십 대에서 뿜어내는 열기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하나가 콧대를 높이며 팀장인 나에게 따졌다.
1: 팀장님은 지게차 몰 줄도 모르시니까 저희 사정 모르시잖아요. 에?
2: 가뜩이나 더운데 자존심에 불이 붙고 말았다.
1: 지게차?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0: 그날로 지게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나이 50 넘어서 하는 공부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어려운 건 둘째치고 기억력이 문제였다. 보면서 다 적고 적으면서 입으로 외우는데 다음날이면 훌렁 날아가 버려 얼마나 좌절했던지. 괜히 공부한다 소문냈다 떨어지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싶어 시험장에도 조용히 혼자 다녀왔다. 필기는 덜덜 떨면서 봤고 실기 볼 때는 더 긴장했는데 다행히 합격. 기분 좋아진 나는 공장으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큰 소리쳤다.
1: 다들 지게차 자격증 따.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 든든하지. 안 그래?
0: 자격증 하나 땄다고 이렇게 자신감이 솟는다. 요즘 우리 부서 직원들은 지게차 자격증 공부에 다들 매진 중이다. 어렵다, 모르겠다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으스댄다. 열심히들 해. 50대인 나도 했는데 다들 할 수 있어. 말하면서도 괜히 우쭐거리고 콧노래에 웃음까지 계속 새어나온다.

나에게 쓰는 편지 신해철.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추억 돋는 날이네요. 중학교 입학해서 처음 사본 가요 테이프 신해철. 그때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 그 감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입니다. 1478 사연 보내셨는데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9293 저는 10년 전에 지게차 운용 자격증 따서 9년 전부터 물류센터에서

막툭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어서 자우림 25 21 마크툼 노래는 2369 이분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딸이 떡볶이를 배달

0: 얼마나 열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그럼 이제 그곳은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쨌거나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이럴 때 또 햄버거 드시고 그러는 거죠. 영양제 선물 4135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제공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으로는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방향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이동량만 꾸준하고요. 구리 쪽은 중앙분기점에서 하월곡 합류 구간 일대로만 더

학원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문 열기 전 근심 걱정 해야 할 일 모두 두고 들어오기. 모기 친구는 사절,

8월 3일 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에릭남의 천국의 문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진짜 피곤한 생각 그리고 걱정되는 생각들은 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워낙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딱 그냥 정리가 되길 바라는 성격이라서 아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 막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하고 결론은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잘 풀릴까? 근데 사실 이렇게 걱정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빠르게 정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은 좀 걱정하는 일을 좀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슬라임 만지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75님은 라디오 듣는 시간만큼은 피곤한 생각 안 해볼게요 해주셨는데 그냥 듣고 그리고 누워 계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향기 좀 뿌려놓고 집에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은근 좀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좀 정리되실 겁니다. 이영래님은 올해는 진짜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서 모기도 없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모기가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모기들도 더워서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더운 거야. 진짜 점심에 한 5분 정도를 밖에 못 나가 있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송명근님은 더위, 습기도 출입 금지 해주셨는데 더운 거랑 습한 거랑 뭐가 더 싫으세요? 저도 습한 게 진짜 더 싫어가지고 집에 진짜 제습기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너무너무 아유 너 일 잘하고 있다 이러고 막 박수 쳐주고 물도 제때제때 잘 비워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영대님은 저는 모기보다도 매미 사절이에요. 매미가 너무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해주셨는데 근데 매미들도 이때 딱 활동하는 건데 좀 참아주세요. 아 매미들 여름밖에 소리를 못 냈는데 말이야. 지금 겨울에 얼마나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여름이야 하고 맴맴 이거 하는 건데 그 소리를 귀엽게 들어주시면 조금 귀엽게 들려요. 이게 이제 소음이라 생각하잖아요. 어우 시끄러워. 소음이야 이렇게 들리지만 귀여운데? 쟤는 어떻게 맴맴을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태환님, 저도 습한 거요. 그냥 더운 건 좀 참겠는데 습한 건 참기 어렵더라고요. 동네 호수공원 산책 돌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휴가라서 여유롭네요. 원래는 이 시간이면 회사에서 퇴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으시겠다. 일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 느낌 다르잖아요. 아 이때는 약간 이런 풍경이구나. 그리고 못 봤던 분들도 뵙고 그리고 못 봤던 강아지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태아님 그래도 습해가지고 좀 더우실 텐데 잘 돌고 집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누우세요. 8130님, 오늘로 임신 29주 차입니다. 32주쯤에는요, 남편이랑 만삭 사진 찍으려고요. 지금 보리로 만든 대체 커피 타서 마시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맞아, 보리로 이렇게 대체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보리 차로 약간 탄산수 섞어서 또 맥주 맛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임신 너무 축하드리고요. 만삭 사진 예쁘게 잘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언니는 만삭 사진은 안 찍었었거든요? 찍었나? 내가 기억 못하나? 만삭 사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제 이제 결혼한 친구 중에서 만삭 사진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때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뭐랄까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서 되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8130님께서 사랑 가득하게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9736님은 내일부터 다시 야근 시작.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있어요. 쩡디 목소리 들으니까 잠시나마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퇴근길에 작은 즐거움이에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내일부터 왜 또 야근 시작이에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그래도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야근할 때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엔 빵나왔쩡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월요일, 월요병 후유증 앓고 계시죠? 쩡디표 특급 처방약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입방 드시고 이번 주도 힘내세요. 초코칩 스콘! 빵야!

저희 언니도 이제 초반에 이유식 만들겠다고 막 엄청 만들었었는데 제 조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자꾸 안 먹더래요. 근데 어느 날에 언니가 너무 안 먹어서 밖에 걸 사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사먹입니다. 영신님은 우리 아가 친구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그쵸?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3890님은요. 올해 41살 빵순이 워킹맘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 달 생활이 유지되는데요. 아이 방학까지 겹쳐서 요즘 정말 앉아있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주방 풀 가동 중입니다. 좋아하는 빵 먹으면서 여유 부리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진짜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애들 막 요리까지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방학이면 요리뿐만 아니라 숙제나 이런 것도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초코칩 스콘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 나실 때 혼자서 맛있게 드세요. 6097님, 매일 오전에만 라디오를 듣다가 처음으로 효정님 방송을 들었어요. 앞으로 자주 들어볼게요 해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딱 타이밍 맞아서 이렇게 처음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내 스타일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라디오를 이제 차 타면서 계속 듣다 보면 오늘 너무 좋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하니까 좋다. 이런 것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연일 39도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더위 때문인가? 아이스커피를 몇 잔이나 들이켜도 머리가 뿌옇고 해롱해롱하다. 다행인 건 곧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완성하면 탈출할 수 있다. 며칠치 업무를 빠르게 해치우면서 마음은 점점 들뜨기 시작했다. 그래, 여기까지만 쓰고 탕비실에서 얼음 한가득 넣은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키보드를 눌렀다. 그런데 뭔가 잘못 눌렸는지 그동안 쓴 내용이 싹 사라졌다. 하얀 모니터처럼 머릿속도 새하얘졌다.

급하게 실행 취소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봤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폴더를 뒤적거렸더니 천만다행으로 임시 저장 파일이 남아있었다. 긴장이 쭉 풀렸다. 너무 고마워서 모니터를 끌어안을 뻔했다. 오늘 내 마음 날씨. 몰려오던 폭풍우가 기적처럼 경로를 바꿔 멀어졌다. 문서 작업할 땐 컨트롤 S 수시로 저장해야 해.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아이브의 XOXG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상진님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처음만 보고 진짜 다 날아버린 줄 알고, 날아가 버린 줄 알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이게 습관의 중요성, 그쵸? 컨트롤 S라고요? 문서 작성할 때.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이나 노래 작업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장을 안 해놓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냥 그때 다 끝나고 저장해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었고 그냥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거 그냥 저한테 그냥 다시 했거든요. 그냥 되게 좀...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해. 뭔가 그거가 화가 안 나요. 그냥 날라갔구나. 그냥 다시 그냥 하고 그냥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이걸 보면서 좀 배웠습니다. 내가 왜 오래 걸린지 알겠어. 왜 오래 걸린지 이제 알았어. 박광식님은 작업한 거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저장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해주셨네요. 컨트롤 S. 한병만님.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할 때는 저장을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해주셨네요. 저는 워낙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이렇게 100% 완벽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게 너튜브 영상 찍을 때도 막 뭐 만들었어요. 영상은 안 찍었어.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막 김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안 찍은 거예요.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은데 그럼 뭐 어떡해요? 다시 찍어요? 안 찍어요. 그냥 그 오늘은 못 찍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안 찍고 뭐 이럴 때가 좀 있는데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간 적도 많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끼잖아요. 따로따로. 그게 좀 불편한데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이제 꺼놨다가 혼자 열심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이제 많죠. 이현일님, 아 정디 그러면 안 돼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저처럼 대충 살지 마세요. 저 진짜 너무 대충 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너만큼 대충 사는 사람 처음 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 뭔가 그런 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해가지고 근데 오늘 배웠습니다. 조금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시험 볼 준비되셨죠? 정픽 고다 오늘의 정픽을 시작하겠습니다. 10cm의 애상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세요. 저와 마음이 통한 분께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차상을 신설했습니다. 아쉽게 떨어진 후보곡 중에서도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릴 거예요. 왜냐면 점점 안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잖아. 안 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차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10cm의 애상.

애상에서 왜 어른아이가 나왔는지. 애라서 오 재밌다. 정태영님 서인국의 애기야 애상하니까 떠올라요 해주셨는데 애를 딱 생각해서 애기야까지 세 분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차 상입니다. 7379님 파워 제인 저는 쩡디가 진심 부러워요. 세상 살다 보니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더 받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파워제이입니다. 파워제이인데 저는 약간 그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대충 산다는 게 이게 제가 일할 때는 대충 하지 않는 분야가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일 빼고는 다 대충. 요리도 대충. 그리고 뭐 옷도 안 다르고 그냥 나오고.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신경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그냥 이제 평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다려서 입고 오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진짜 그냥 막 입고 다니지. 옷도 안 다르고. 저희가 7379님께도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좀 너무 많은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드릴게요. 엠마리의 2002. 예? I will always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우리 조금 더 놀아요. 저녁 8시에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84님, 테니스 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쪄 죽을 것 같아요. 더위야 물러가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덥겠다. 아니 테니스가 야외에서 치면은 또 습할 때는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거든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끝나고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드세요. 잠시 후 3, 4분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뮤지컬 헬스 키친으로 돌아온 손승연, 박광선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샤이니의 재연.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첫 곡으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2876님, 와, 쏘넨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9시가 벌써 와버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김수경님은 오늘 게스트 박광선님, 손승현님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는 최효정의 비밀정원 손승현 박광선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KBS 크래프앤 너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안녕하세요. 최효정의 비밀 정원 진행을 맡은 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크뉴.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진짜 살아있기를 원해. 꿈과 자유, 음악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그려낸 작품이죠. 뮤지컬 헬스키친의 손승현님, 박광선님과 함께합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최효정의 비밀정원!
2: 맞잖아, 맞잖아!
1: KBS 쿨 FM의 고급 음악 토크쇼 최효정의 비밀정원. 뮤지컬 헬스키친의 손승현님, 박강선 배우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키친에서 엘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손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키친에서 넉 역할을 맡고 있는 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방금 이 댓글 보고 팔 근육 하신 거죠?
3: 네, 맞아요.
1: 정유미님, 승현님은 은우승, 광선님은 팔 근육에 친다.
3: 오늘 그냥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이렇게 계속.
3: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평상시 운동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4: 이 작품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오, 네.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은 기본 무지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1: 네, 네. 성문경님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0: 저도 성홍경님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1: 반가 제일 오랜만에 듣네요.
2: 어 진짜
1: 약간 하이로 다음에 반가.
2: 늘크크 늘크크.
1: 문영주님 문자 승현님 읽어주세요.
2: 어 문영주님 쩡디 되게 신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네. 두 분이 또 와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약간 뭔가 이렇게 에너지의 결이 맞는 느낌이 벌써부터 살짝 들어가지고 네. 신이 납니다. 김미향님은 우와 헬스키친이다 해주셨고요. 아영님은 저 어제 헬스키친 보고 왔어요. 24일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최고일치님.
3: 네. 헬스키친 뮤지컬 라인업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진짜 뮤지컬 볼만 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아 헬스키친 정말 지금 너무너무 즐겁게 저희 공연하고 있고요. 정말 뜨겁게 배우들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작품이라서 사실 정말 행복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정말 작품입니다.
1: 진짜 따뜻해지고 힐링받고 에너지도 받고 막 그럴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3: 정확해요.
1: 그쵸. 네,
3: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1: 제가 또 이제 봤죠. 여러 개 막 찾아봤죠.
3: 역시.
1: 푸른데니 소넷 언니 첫공 봤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서 회전문 돌려고 티켓 4장 추가로 예매했습니다. 와. 이게 아무래도

0: 네. 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헬스키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2: 그렇죠.
1: 그 고든 램지 네. 요리사 그 아저씨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헬스키친은 뉴욕에 있는 네, 헬스키친이라는 동네 이름이고요. 그래서 헬스키친에서 일어나는 어린 엘리의 성장 과정을 네, 뮤지컬로 만들어서 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0: 헬스키친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오해를 또 하실 텐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셔서 입이 아프시겠어요?
1: 아니요, 아니요. 근데 또 공연이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래도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아, 그 엘리샤 키스 음악으로 하는 헬스키친이구나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SNS에 네. 많이 또 뜨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헬스키친 뉴욕의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이 맡은 역할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저는 네. 이제 넉 역할이고요. 엘리 이제 주인공 엘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1: 가장 사랑.

0: 이라서 엄마랑 맨날 싸워요. 정말.
1: 어떡해.
0: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춘기를 안 겪은 친구들은 없을 거니까. 그쵸. 최지연님께서 저 헬스키친 벌써 네 번이나 봤어요.
0: 와, 대박.
2: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이번 주에 두 분 뵈러 또 보러 갑니다 해주셨는데
0: 감사합니다.
2: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두 분이 또 공연을 하시죠.
3: 내일도.
0: 내일, 네. 내일 바로 하시고. 벌써 네, 공연을 같이 합니다.
2: 그러시구나. 네. 아, 주말에도 하시고
0: 네 맞습니다.
2: 두 분의 약간 그 케미도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거 맡으세요 두 분? 첫사랑 역할을 맡으셨는데 광선님 왜 웃으시죠?
3: 네 아니요 좋아서요.
2: 아 좋아하셔서 네. 승현님이 그러면 어떠한 케미를 두 분이 이제 맡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0: 아무래도 그 특히 저희 넉이 한승윤 배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광선 오빠가 네. 이렇게 둘이 두 분이서 더블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넉이 또 굉장히 달라요.
2: 네. 네,
0: 그래서 또 우리 광선 오빠가 연기하는 넉은 뭔가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2: 네.
0: 근데 되게 또 안에 다정함이 있는 넉이어가지고 네 되게 스윗한 그런
2: 스윗한.
0: 네 그런 남자친구예요. 네 그래서 뭔가 표현을 그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표현을 많이 못하지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넉이어서 연기할 때마다 그냥 뭐 너무 귀엽고. 귀엽고 노래 같이 하기도 너무 좋고 네. 네, 또 같이 가수 출신들이다 보니까 네, 노래 한 맞추는 것도 되게 좋고 편했어요.
2: 그렇죠.
0: 네.
2: 광선님은 어떠셨어요? 승현님이랑 같이 합을 맞추실 때
3: 좀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2: 네.
0: 무슨 얘기하신데요?
4: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0: 무슨 얘기하신데요?
3: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승현 양이 그 굉장히 애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무대에서나 이렇게 노래할 때는 사실 막 파워풀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그 손승현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그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있는데

0: 맨피스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때는 상대 배역은 아니었고 네. 이제 오빠가 연기한 캐릭터가 바비라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들 무리 중에 이제 있는 분이었 그런 캐릭터였었어가지고 같이 많이 부딪히거나 같이 연기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1: 그렇네요. 네. 그 이번에는 이제 같이 연기하면서 약간 느낌이 다르셨겠어요?
0: 네, 되게 근데 편했어요, 되게. 네. 저희 지금 작품 같이 하는 헬스키친 배우들이 다 성향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너무 편하고 네. 즐겁고 네. 극장 가는 게 너무 신나고
2: 맞아 맞아 네.
0: 그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있을 때 그 느낌 네. 네.
1: 이 오디션도 또 1년 동안 이제 개최를 하면서 정말 네. 이제 심사숙고해서 뽑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길었으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끼리 모이셨겠어요.
0: 맞습니다.
1: 와, 오디션이 1년 동안 이제 했다는 것만 들었을 때도 저는 기대가 좀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박종명님께서는 광선님 목소리가 진짜 남자다우세요. 볼매남이신 듯 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근데 광선님이 실제로 약간 네. 이게 속으로 다정한 스타일이시고 겉으로는 약간 이제 투박한 스타일이신가요?
2: 아니요,
1: 그
2: 저는
1: 너처럼?
2: 너에게 좀.
1: 아, 반대인가요?
0: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너무 많고
2: 솔직하게 얘기해. 네.
0: 아, 그리고 오빠가 호기심이랑 맞아.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1: 아, 호기심 많으세요?
0: 네. 그리고 또 되게 상대방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도 너무 잘해주고 되게 그 이 약간 거친 얼굴과 이런 어떤 몸과 네. 이 우락부락한 몸과 이런 거 다르게 네. 되게 다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1: 호기심 정말. 많은 거는 너무 귀여운 포인트네요.
0: 너무 귀여워요.
1: 네,
0: 너무 귀여워요. 네. 질문이 끝이 없어.
1: 아이고 아이고 연출님이 힘드셨겠어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1: 푸른대님께서

0: 절제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 일단 4부에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요?
0: 아유, 네.
1: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최화종의 비밀정원 4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헬스키친의 주역 박광선씨, 손수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최지원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공연장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손엘리가 천장을 뿌셔! 라고 보내주셨네요.
2: 감사합니다.
1: 아무래도 실제로 들으면 진짜 훨씬 더 그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웅장함이 있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들으면. 그렇죠?
2: 이미 또 시작 오프닝이 저희가 엄청 화려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프닝을 지나고 또 드라마가 또 장면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 드라마랑 이렇게 이어져서 이 노래가 시작될 때 관객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1: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 어떤 분들은 그 엘리의 어떤 이 노래 처음부터 엘리의 그 답답함이 느껴져서 네. 눈물 날 뻔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 7917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3: 승현님 말하실 때는 소녀소녀

0: 이런 거.
1: 잘 지내요. 네, 잘 좋아요.
2: 이런 캠입니다. 네. 2866님 문자 승현님 읽어주세요.
3: 선혜 언니 엘리샤 키스 노래 한 소절만 더 해주세요. If I ain't got you.
2: 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감사합니다.
1: 아, 뭐 좀 장전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 근데 제가 버튼이 있어서
1: 그러니까 바로 해서
0: 못 봤어? 아, 못 봤어? 회장 씨가 눌렀어. 아, 제가
1: 이거 했어. 너무 갑자기 나.
0: 아, 여기 있어 버튼이 눌렀어.
1: 아, 너무 잘해. 아, 뭐야 도대체? 와,
2: 진짜 대박.
1: 기계야 뭐야?
3: 이 노래는 뮤지컬 상에서 영어로 부른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0: 저는 이제 엄마가 나가 이래서 쫓겨나는 약간 그런
1: 그래, 학생. 나가.
2: 진짜 문 앞에 신발 들고 서
0: 나가
2: 있고.
0: 나가 이래서 저희가 전 쫓겨났고 근데 이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쫓겨나면은 네. 어디라도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저는 이제 그 현관에 그냥
2: 문 앞에 있었죠.
0: 문 앞에 그냥 있는 그런 애였어.
2: 진짜
0: 좀 약간.
2: 착했다. 네,
0: 좀 약간 좀 찌질했어요.
2: 근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면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나가라고 하니까 네. 진짜 나가.

0: 아, 와, 뮤지컬 무대의 모습이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진짜 열정 진짜 넘치시잖아요.
0: 네, 네. 너무너무 꼭 해스케친 보러 오세요.
1: 그니까요. 이한일님, 오, 공중파 첫 라이브 너무 기대됩니다. 해주셨는데. 광선씨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1: 그럼 그래머시파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멋있다!

0: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시다. 네. 무슨 일이에요?
1: 이게 왜 또 떨렸냐면
0: 떨리셨어요?
1: 왜 그러냐면 이게 공연 때 부르는 버전이랑 좀 달라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 오디션이 마지막이었어요.
2: 아. 원래 뒤에 드라마가 있어서 네. 방금 화려하게 이렇게 꾸부리를

0: 보셔야 됩니다.
1: 내가 그 각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안무로 표현한 거여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노래도 노래지만 안무를 보고 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2: 진짜요? 네. 힘들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애를 쓰는 거니까
0: 열심히 살아야지.
2: 열심히 살아야지. 9237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광선님도 똑같은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If I Ain't Got You.
3: 어? So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오, 노부부 캠이 너무 좋네요.
1: 근데 웃긴 건 우리 넘버가 아닌데.
2: 그치? 예. 이건 이제 아빠랑 부르는 건데. 네, 원래. 맞아요.
0: 이게 제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니까.
2: 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네. 또 두 분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하다. 나 노래 좀 한다. 좀 이걸 언제 처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나의 노래 재능을 발견한 시기도 궁금하고요.
3: 저는 제가 그 14살 때 이제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꿈꿨던 것 같아요. 딱
1: 중1 때?
3: 네, 중1 때. 네.
2: 학원을 다니셨나요?
3: 아니, 그때는 오히려 제가 중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정말 노래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내에서 팝송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저기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팝송 대회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학교에서 이제 축제 무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제 교내 축제에 섰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한 2-300명 정도 모여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쳐주는 그 박수. 이제 그 무대 위에 뜨거운 조명. 네. 나를 빛 감싸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 그 위에 있을 때 짜릿함을 느끼셨구나.
3: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광선님은 언제?
0: 저도 비슷해요. 네, 비슷한 스토리예요. 네. 중학교 때 그냥 우연히 이제 축제를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약간 노래방 싱어였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뭐 잘한다 이랬었는데 이제 축제를 딱 섰는데 그때 그 첫 환호를 듣고 제가 노래를 딱 시작하자마자 팍 해가지고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나의 길이구나. 난 이거를 해야겠다. 그 운명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2: 그때 불렀던 곡 기억하세요?
0: 너는 혹시 뭐야? 팝송 불렀어?
1: 난 팝송 불렀어.
0: 저는 그때 SG 워너비 노래 불렀었어.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었어, SG 워너비.
2: 그렇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다 부르니까.
0: 네, 그
2: 버튼.
0: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떠나나요 이대로 정말 떠나실 건가요? 뭐 이런 노래였어요.
2: 안 떠나요.
0: 잠깐, 우리 오늘 노래 버튼하러 나온 것 같은데.
1: 안 떠날게요.
0: 안
1: 떠나도록 할게.
0: 네, 아무튼 네, 그때였습니다.
2: 그러셨구나. 노래방 가면 학생들이 구경 올 정도였다고. 인기가 엄청나셨구나.
1: 그랬겠다 진짜.
2: 인기 엄청 많아졌겠네.
0: 인기가 많진 않았습니다.
2: 이게 보러 가는 게 인기 많은 거죠.
1: 그래, 이렇게 구경 가는 게 인기 많은 거지.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2: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한 분은 비보잉을 오래 하셨고 또 한 분은 또 바둑을 두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3: 오빠 나랑 진짜 반대다. 오빠 맞아. 비보잉 했어?
0: 비보잉이 꿈이, 비보잉이 꿈이었어.
2: 그건 언제? 초등학교 때.
0: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아비만이라고 하죠. 소아비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을

0: 진짜.
1: 엘리샤 키스가 오기 전에 그리고 이 헬스키친이란 작품을 만나기 전에 막 엘리샤 키스를 생각하면서 막 곡도 쓰고 그랬었어요. 아. 어. 엘리샤 키스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내가 너무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만들어놨던 곡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영감을 많이 줬던 아티스트였었거든요. 네.
2: 근데 엘리가 되었어.
1: 저한테는 정말 운명 같은 작품이에요.
2: 데스티니야. 너무 멋지다. 광선님은 있으세요?
3: 저는 엘리샤 키스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2: 네? 진짜요?
3: 네. 그분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어서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2: 여러 가지로
3: 네, 저를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끔도 잘 인도해 주셨었고
2: 네. 재능을 좀 발견해 주시고 밀어주셨나요?
3: 네, 네, 네. 그냥 너는 너가 알아서 너의 앞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1: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3: 어, 그 어린 나이인데도 17살 어리잖아요.
2: 엄청 어리죠.
3: 네, 그래서 그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입시 상담.
2: 네네네.
3: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너는 노래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2: 너무 멋지십니다.
3: 공부하지 말고 네. 그냥 너가 잘 앞으로 잘 나아갈 거라고 난 믿는다.
1: 어, 근데 진짜 잘 나아갔네요.
3: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도 연락을 간간히.
2: 어, 진짜로요? 네네네. 너무 멋지다.
1: 공연 보러 오시라고 해야겠다.
3: 네, 네,
2: 초대하세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2: 정화영님께서 중3이거든요 저 진짜 공연 보면서 눈물도 나고 음악이 온몸을 울리더라고요.
3: 어머.
2: 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 뮤지컬이에요. 오. 해주셨네요.
3: 어머 좀
1: 진짜 중3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저렇게 엄마한테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보나?
2: 엄마에게도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1: 엄마,
2: 있고
1: 엄마를 더 사랑해야겠다 이러면서 보나? 정말 궁금하다.
2: 아니면 그치만 나도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할
1: 그럴 수도 있죠.
2: 아, 두 분이랑 너무 즐거운데 벌써 오늘 소감 얘기할 시간이 와버렸어요.
1: 말도 안 돼.
2: 오 마이 갓. 어승현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2: 그렇죠.
1: 네, 정말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처음 뵀는데도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들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두 분의 에너지 덕분에 월요일의 시작이 너무 좋아요. 이번 주는 진짜 마무리까지 에너지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 더웠잖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더울 예정이랍니다. 더운 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고요. 양산 꼭 챙기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가벼운 옷을 또 입어주시고요. 물도 저도 잘 먹을 테니까 잘 섭취해주세요. 내일은 떠는 사람 최효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어느 커피 브랜드가 제철 과일 100일장을 열었는데요. 우수상을 수상한 씨는 크고 둥근 수박을 네모나게 잘라서 빼곡한 씨를 알라리 빼주신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있잖아, 여름엔 사랑을 수박으로 한대.

많고 시원해요라고 하셨고, 참 오늘도 정말 무더웠습니다. 각종 뭐 지역에서 오늘 뭐 최고 기온 경신됐다라는 말도 많이 오고, 더운 날이었는데 뭐 이런 날또 수박 먹으면 만족감이 크죠. 수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구독 탄산 음료 드릴게요. 김혜정님, 저는 가족들이

걸을 때도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감정이 동하는지 몰라. 최소연님,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수박 화채 먹고 있는 저를 사랑해요 라고 하셨고, 그러네요. 수박 화채 정도면은 뭐 스스로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음식이 헤비해지면은 먹는 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 사랑스러운데 이제 한 10분만 지나면 더부룩하고 아 괜히 먹었다 싶을 때가 있는데, 수박 화채 좋네요. 이 수박의 날에 딱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HY님. 한혜님, 불후의 명곡 촬영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라포엠과의 콜라보 기대 만땅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오늘 또 제가 하루 종일 KBS에 머무르고 있었죠. 오늘 불후의 명곡 촬영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라포엠 분들과 함께 한 포엠으로. 맨날 팀을 바꿔서 나가는 것 같아요. 팀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오늘 좀 의미 있는 주제에 또 의미 있는 무대를 하고 와가지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무대를 하고 왔고, 안 그래도 또 보러 오신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제 오늘 제가 또 차려입었었거든요. 제발 멋진 모습으로 오늘 라디오 와달라, 화장 지우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제가 지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잠깐 1시간 반 정도 낮잠을 자는 바람에, 아, 또 이게 화장한 채로 자면 또 피부에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지웠다란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오, 경아님께서 무대 찢으셨다는 소문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요? 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진짜 찢었는지 아니면 찢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방송이 되니까 한번 제가 언제 어떤 무대를 했는지, 라포엠 분들과 어떻게 잘 어울렸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갖고 있는데 경환님 사연을 읽으니까 좀 걱정이 밀려옵니다. 일단 너무 지나치게 칼로리 따지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이거 좀 비추인데 심지어 옥수수랑 단호박 둘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여러모로 몸에 빠빠빠빠 나쁘다는 사실 강조드리면서 제 결제는요 둘 다 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 골고루 챙기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빠.

내진님, 아직도 바 챌린지 기운이 남아있네 라고 하셨고, 아 그러게요. 사실 배 챌린지에 한 그 불상사가 여기저기 떠돌아가지고, 최근에 저희 그 헤어메이크업 하는 친구 그 스태프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제 01년생 친구였는데, 저랑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다가 그 친구가 첫 마디로 건넸던 말이 저 배드 챌린지 봤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땀이 나고 민망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다가 다시 얼어버렸던 순간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참 한키라 때문에 많은 챌린지 하고 있어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에 제일 듣기 좋은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웅의 중꺾음아 듣고요. 한키라 선정 다이어트 결심하게 만드는 아이돌 1위입니다. AB6IX 전웅 씨와 희한으로 돌아올게요.

0: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1: 아니 근데 싫어야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0: 모두 우대합니다.
1: 희한해.
0: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 선정 다이어트 결심하게 만드는 아이돌 1위 우리 아기 공유, 아기 허남준, 아기 선재, 아기 서강준, 아기 송강, 일본 팬미팅을

0: 퀄리티가 이렇게 돼.
1: 아니 메뉴에서 좀 밑에 있었나?
0: 아니요, 근데 넘버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넘버원 그래 오케이 내가 13,000원짜리 그래 넘버원 얼마 맛있나 보자. 13만 원짜리였던 거야.
1: 넘버.
0: 그래서 나는 13,000원짜리를 시켜주길

0: 좋다. 무조건 살살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림 샘샤이.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도 전부 다 희한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많네요.
1: 네.
0: 전부 다 이제 지구야 미안해.
1: 지구야 미안해.
0: 대동단결로
1: 하고 계세요.
0: 다른 데서 또 지구를 아껴주면 되죠.
1: 그럼요.
0: 분리수거 똑바로 잘 하시고.
1: 일회용 들쓰고.
0: 네, 일회용 들쓰고 평소에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황하미.

0: 혹시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교통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나요? 기가 막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 리조트 숙박권 구매한 사람인데요. 추천해주신 교통편으로 리조트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너무 힘드네요. 제대로 알려주신 거 맞나요?
1: 아니, 7말 8초 휴가철인데 길이 뻥뻥 뚫릴 수가 있나요? 너무 황당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또...
0: 안녕하세요. 저 리조트 숙박권 구매한 사람인데요. 리조트 가보니까 환경도 쾌적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침대가 조금 삐그덕대는 것 같았고요. 커피포트가 지저분했습니다. 정말 깜놀. 그리고 뷰가 영 별로였어요. 리조트 근처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욕실에 있던 바디워시 향도 되게 별로였어요. 아, 그리고 수건 개수도 완전 적었어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충고합니다.
1: 와, 중고거래 여러 번 해봤지만 살면서 이렇게 희한한 구매자는 처음 봤습니다. 리조트 평점 얘기하면서 깎아달라고 할 때 그때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 막심이네요, 정말.

0: 진짜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아, 저도 이번에 중고거래를 한번 했거든요.
1: 아, 네.
0: 제가 원래 이제 그 이사를 시작을 딱 와서 밥솥을 산게 있는데 그게 너무 밥이 좀안 별로여가지고 중고거래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장소를 딱 정했거든요.
1: 네네.
0: 딱 여기에서 만납시다
1: 네.
0: 했는데 그날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 설마 아직 당일 취소?
0: 아,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오신다. 왜안 오시냐? 그러니까 장소가 그 제가 못 찾아갈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1: 아니 무슨 1997년도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장소를 못 찾아가는 게
0: 그리고 저 밥솥 10,000원에 올렸거든요.
1: 네.
0: 만 원이면 거저잖아요.
1: 거저지.
0: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걸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하고 제가 까지 갔어요. 가서 10,000원 받고 터덜터덜 오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진상인가?
1: 그러니까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 게 어딨어.
0: 그러니까요.
1: 약속을
0: 우리
1: 했는데.
0: 약속했는데.
1: 근데 웅이도 착하다. 거기까지 또 갔네.
0: 당장 그 밥솥을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1: 좋은 거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3: 하모니 렌트카.
1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0: KBS
1: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월요일 코너 희한해 AB6IX 전웅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되는지 웅 씨가 안내해 주세요.
2: 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보였는데 한 소절 해주면 안 되나요?
1: 어, 안 그래도 아까 그 태연 씨의 만찬가 노래가 맞아요. 나왔는데 이게 원래 저 일본 곡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혹시 한국어 태연 씨 버전으로도 가능할지 하고 부탁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알고 있나요?
0: 아니 안 불러보긴 했는데 입에 안 붙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1: 그래도 가사 띄워주시긴 해가지고 한번
0: 해보겠습니다. 네. 난 수십 번의 긴 밤을 보낸다 해도 얻지 못할 그 잘 모르겠어. 죄송해요. 일본어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1: 사실 맞아 일본어 원래 곡이었어가지고 이거 팬미팅에서는 불렀었나?
0: 이거는 일본어로 불렀었어요.
1: 아 일본어로 불렀어가지고
0: 네, 맞아요.
1: 아무튼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국어 버전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유경님 월요일에 보이는 라디오 보면 전웅님 팬미팅 무료 체험판 보는 기분이고 라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 팬분들 오픈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만족감이 엄청나시죠.
0: 아 근데 엄청 지금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네. 지금 밖에 엄청 덥거든요.
1: 여러분 소리 질러. 오늘 날씨가 더운데 오늘 괜찮아? 에너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2: 안 괜찮아요.
1: 안 괜찮아요? 아니 아까부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하고 외제차 브랜드 로고 박힌 핸들 사진 찍어서 깨톡 프사로 해놓고 인별 그림에 엄청 올리거든요. 부러우면 제 차랑 바꾸실래요? 이 말이 뭐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 외에도
1: 웅씨 을지로 갔다 왔다면서요? 아유 거기 바베큐 뭐 이런 거 요즘 핫하던데 완전 부럽다. 나도 을지로 나갈걸. 괜히 아유 그 파인다이닝 갔다 와가지고.
0: 파인다이닝 갔다 오셨어요?

0: 알아요, 다.
1: 맞아요. 네. 아람이님, 그럼 진심으로 불쌍하다고 해보세요. 아, 어떡해. 그 나이에 부모님 돈으로 가셔서 엄청 눈치 보이시겠다. 어떡해. 괌 갔으니까 다음에 국내 여행은 못 가겠다. 어떡해. 이게 사실 이런 마음이 어렵죠. 들지. 그런데 우리 대리님 아니야.
2: 아, 그 나이에 이런 옷은 너무 세죠.
1: 어떡해.
2: 너무 셉니다.
1: 이거는 네. 뭐 진짜 우리 뭐 집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치, 뭐 우리 그치. 상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치. 현실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2: 어렵죠, 어렵죠.
1: 대충 들어주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아우 좋으시겠다 하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주는 게
2: 맞아요.
1: 빨리 끝나는 겁니다.
2: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진짜 한번 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엥? 요즘 괌 누가 가요 대리님? 아니면 뭐 엥? 엥? 요즘 파인다인 누가 가요? 아 저기 뭐 맛있는 데가 더 많은데
1: 그치.
2: 대리님 잘 모르시네

0: 이 100m 거리를 아니, 택시를 타는 거는 내가 뭐 하다못해 한 진짜 1km? 1km 800m. 800m까지도 너무 이게 덥고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1: 아쉽다.
0: 100m는 좀 걸어 다니십시오. 네,
1: 돈이 아까워요.
0: 네, 돈도 아깝고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착한 생각님. 제 친구는 바퀴벌레보다 매미를 더 싫어해요. 비슷하게 생겨서 시끄럽기까지 하다고. 매미가 더 싫다네요. 희한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
1: 근데 매미는 시끄럽긴 하지만 매미 소리 들으면 아 진짜 완연한 여름이 됐구나 라고 이제 들리는 거. 자연의 소리 느낌이잖아요.
0: 맞아. 근데 그 매미 한 번씩 그 창문에 달라붙거나 가까이서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0: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1: 창가에 붙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요? 아니, 방충망에 붙거나 그러면?
0: 아마 그 몸에 비해서 소리를 내는 그
1: 울림통?
0: 울림통이 큰 가장 큰 곤충 중에 하나가 매미로 저는 알고 있고.
1: 오, 박학다식하시다.
0: 이런 걸로 알고 있거라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그냥 얼핏 봤다.
1: 얼핏 들었다.
0: 참 이게 또 매미의 소음에 민감하시면 좀. 근데 나도 사실 웅이하고 비슷하거든. 좀 완연한 봄, 이게 여름인 것 같은 느낌. 푸르른 느낌이 드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한때 러브버그만 많았다고. 중국의 꽃매미가.
1: 아, 맞아. 꽃매미 진짜 많았어요.
0: 많았잖아.
1: 맞아, 맞아.
0: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매미 소리 잠 깬다고.
1: 아. 그러네.
0: 그래가지고 또 뭐 싫어할 수도 있죠.
1: 근데 매미는 진짜 여름만 살아 있잖아요.
0: 그치.
1: 그러니까 딱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0: 맞아. 그리고 익충입니다. 익충.
1: 익충인데.
0: 바퀴벌레는 해충.
1: 해충이야. 아우 너무 싫어.
0: 바퀴벌레보다 매미를 싫어합니다. 네.
1: 김준호님께서 네. 룸메이트 형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강아지 육포를 사서 먹어요.
0: 강아지 육포를 먹는다고?
1: 강아지 간식이 간도 안 되어 있다며 가격도 싸다고 사먹는데 너무 희한합니다. 그냥 닭가슴살 사먹으라고 해도 강아지 육포가 씹는 느낌이 좋다네요. 아 너무

0: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1: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2: 오늘은 비가 와서.
1: 오늘은 일을 열심히 해서.
2: 그치 그치. 오늘은 발바닥이 살짝 아파가지고.
1: 그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2: 좀 이런
1: 내일부터.
2: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1: 오늘까지만 먹고. 여러 좀 조건들이 있으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조건들에 이제 혹하긴 하는데 이게 가장 좀 무시무시한 조건인 게 진짜.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책임 전가까지 해버리는 거라고.
2: 그래. 네가 안 가니까 내가 안 가는 거야. 분명히 이러신다고.
1: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게

0: 한키라는 다 성격 좋은 분들만 듣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 제니 환영하고.
1: 세짱님께서 네. 네. 웅아 팬미팅 이틀 동안 고생 많았어요. 많이 연습해서 일본에 와줘서 고마워. 선곡도 웅이랑 잘 어울렸고 목소리도 정말 좋았어요. 언젠간 문댄스 꼭 약속이야. 사랑해.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한국어 어렵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한국어 너무 잘하고 계신데.
1: 한국어 완전 완벽하신데요.
0: 심지어 사랑해도 아니고 따랑해라고 했어요.
1: 맞아, 따랑해.
0: 진짜 이거 사랑해야 따랑해라고 하거든요.
1: 맞아, 맞아요.
0: 아니 문댄스가 뭡니까?
1: 제 그 19년에 나왔던 첫 솔로곡이었는데.
0: 아, 그 문댄스?
1: 네, 그 이제 막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그런 안무를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아~ 근데 그 안무가 굉장히 조금 숭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0: 바닥을 너무 훑구나.
1: 네, 예. 너무 막 진공 청소기처럼 그냥 거의 막
0: 옷이 망가지구나.
1: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팬분들께서 그걸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중에 만약에 제가 솔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네네. 팬미팅 말고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네네. 꼭 그걸 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좀 근데 팬분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은 게 지금 밖에 계신 팬분들은 또 X표를 아주 과감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면 안 돼요 문댄스? 안 돼요?
1: 안 돼요?
0: 수줍네 수줍어 그냥.

0: 떠리 섹시.
1: 떠리 섹시 한번 보여드려야지.
2: 맞아요. 섹시, 또 그렇게 또 무대 한번 올리면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튼 진짜 팬미팅 또 잘 끝내고 왔고 네. 오늘 희한에도 아주, 아주 재밌게 월요일 에너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1: 너무 즐거웠습니다.
2: 소개되는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 웅씨 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듣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2: 안녕.
1: 감사합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존박 여름은 돌아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채림님. 샴디 여긴 울산인데요. 이제 너무 더운 폭염이 서쪽으로 갔다 해서 한시름 났는데 습도가 또 찾아왔네요. 진짜 이번 여름 너무 힘들어요. 샴디는 괜찮은가요? 라고 하셨고 우리 엔칸토님이 또 샴디 양양 공연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지난주에 양양도 다녀왔었고 이제 보령도 다녀왔습니다. 둘 다 야외 공연이었어요. 아우 정말 밤에도 이제 30도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게다가 바닷가 근처잖아요. 습도가 막 9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연을 끝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그냥 어디 뭐 그냥 물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땀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쉽사리 이게 땀이 마르지도 않고 아 참 너무나 덥고 오늘 또 심지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시원한 거 먹으면 되는데 오늘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나의 이 허한 마음을 순대국밥으로 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그릇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땀이 비오듯이 제가 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오듯이 나가지고 그 비오듯이 나오는데 그 밖을 나오니까 햇살이 쫙 내리쬐면서 거의 뭐 그냥 자연 사우나를 했습니다. 참 너무 더운 나날의 연속인데 다음 주면 조금 괜찮아지겠지 하는 이런 희망 좀 품어보면서 여러분들 견뎌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매드클라운 브라더스 바질에 이어서 헤이즈 아이엠 러브바이러스까지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